김혜지입니다. 아기 코알라는 태어나서 6개월 정도를 엄마의 배주머니 속에서 보낸대요. 주머니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참을 엄마 등에 꼭 붙어 지냅니다.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아기 코알라를 엄마에게 잠시 떼어놓아야 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인형을 놔주면 인형을 엄마처럼 껴안는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아마 그랬겠죠. 아주 어릴 적 엄마 품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집이었던 시절. 어른이 된 지금은 그때의 온도를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그 포근함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오래된 사랑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시작합니다.

0: 더
1: 사과하세요 빨리.
2: 네, 뭐 그렇다고
1: 하세요.
3: 밖에서 우리 PD님이 해재 아나운서가 아침부터 기다린 것 같다고. 아. 저희 아이도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아이 만날 때까지 또 기다려 보려 합니다.
0: 맞아요. 저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드님이.
3: 딸인데요.
0: 아 딸이.
1: 요즘 참 실수 많이 하네요. 저는 했어요.
3: 네. 어, 뭐 하셨어요?
1: 아니 어린이날 때 네. 아무래도 스케줄이 안 맞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을. 그냥 점심 저녁으로 그냥 두탕 띄었습니다.
3: 어, 네. 그래서 두탕. 어. 네,
0: 그때 분명히 용돈 받기로 했는데 용돈 못 받았다고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1: 아~ 작년까지는 주셨는데 저희 네. 부모님께서
3: 어린이날을 지금 용돈을 팀장님이 받아요. 챙김 받으시는 거예요.
0: 네, 그러니까요.
3: 팀장님이.
0: 그러니까요. 사과하세요.
3: 네, 좋다.
1: 근데 이번에는 네. 양쪽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네. 그리고 간단한 편지와 함께 좀 선물을 좀 드렸어요.
0: 용돈 안 드렸어요?
1: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요즘에 그 플리땡 마사지기 아세요? 그
3: 예, 예, 예, 예.
1: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거 광고하면 안 되는데.
3: 아, 모르실 지금, 거예요. 잘 안 들렸어요. 예, 그래서.
1: 그걸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걸 양가에 선물해 드렸는데 지금 좋다고.
3: 너 입이 이제 막 귀에 이렇게 걸리셨군요.
1: 아주 대만족.
3: 잘하셨습니다. 네. 아, 너무 훌륭한 효도를 하셨고 우리 이제 제안 팀장님께서는 보고 배우실게요.
0: 저는 이미 예. 이걸로 다 돈 보냈죠.
3: 지금 손동작으로 네. 하셨는데 여러분 뭔지 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네요.
0: 보냈습니다.
3: 그럼 됐습니다.
0: 그럼요.
3: 자, 우리 모두 셋 다 잘 한 걸로 저도 아침에 전화 드렸거든요. 선물도 보냈고. 자, 오늘 방송은요.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효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받으셨는지와 함께 경제상식이나 저축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 중에는 물론이고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석유 제품 5차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5차 최고 가격을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째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등 유가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앞선 최고 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 유가 상승분이 모두 반영되지 못해서 추가 인상 요인이 남아 있었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고 특히 석유류 물가가 21.9% 급등한 만큼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NS 쇼핑에 매각합니다. 홈플러스는 NS 쇼핑과 계약을 맺고 현금 1,206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보유한 채무 일부를 NS 쇼핑에 변제하는 내용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채무 변제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총 자산은 약 3,170억 원, 순 자산은 약 1,460억 원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홈플러스는 이번 매각이 정상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매각 대금이 두 달 뒤에 유입되는 만큼 운영 자금 확보와 회생 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 조정을 위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1년 넘게 법정 관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교통량은 16,416대로 전년보다 0.9%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0.8% 늘어난 데다 수도권 통행량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이 됐고요. 시간대별로는 전체 교통량의 76.5%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사이 주간 시간대에 집중이 됐습니다. 오후 4-5시 교통량이 가장 많았고요. 요일별로는 금요일에 교통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로 종류별 하루 평균 교통량은 고속국도 5만 2천여 대, 일반 국도 1만 3천여 대, 지방도 5,900여 대로 고속국도 비중이 73.6%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입니다.

0: 머니투데이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강원도 평창인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이 오래전에 부모님이 가입해준 내 보험, 지금 내 삶에 맞는 보험일까? 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된 30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과연 이 현재 가입된 보험이 그분들한테 맞는 상황인지 혹은 이 보험료는 또 적절한 수준인 건지 함께 점검해보고 이 보장은 지키면서 또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의 첫 보험은 고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친구분 추천으로 가입해 주신 게 시작이었는데요. 당시엔 어려서 보험이 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좋은 거 해놨어 하면 네 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10년 넘게 보험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 어머니의 폭탄 선언이 있었습니다.
2: 딸, 너도 이제 직장 생활 안정됐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잖니? 이제 네 보험은 네가 직접 내는 게 맞지 않겠어? 보니까 너 휴가 때 해외여행도 잘 가더라.
3: 에이 엄마, 당연하지. 이제 내 건 내가 내야지. 걱정 마, 엄마 모습을 왜 그래. 근데 엄마, 그거 한 달에 한 5만원씩 나가면 되는 거야?
2: 5만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30만 원이 넘어. 네가 아플 때 얼마나 든든하게 했는데 그래. 일단 네가 내기로 한 거다. 이번 달부터 계좌이체 바꿀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0: 네, 그렇게 해서 제 보험료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막상 빠지는 3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회초년생인 저에게 너무나 큰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보험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가? 의문도 생기고요. 요즘 코스피도 난린데 이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사서 불리는 게 훨씬 이득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30대 여성이 보험료로 매달 30만 원을 내는 거 이거 정말 맞는 건가요? 제 맘대로 해지했다간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할 것 같고 속만 타들어갑니다. 전문가님, 제 상황에서 이 보험들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제 보험 이대로 괜찮은지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 모녀 성대가 많이 닮았네요.
4: 닮았나요?
5: 그런가요?
0: 비슷했어요. 되게 비슷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엄마 그런 목소리로 예, 네가 가져와 이러면은
1: 어떻게 거절해요?
0: 어떻게 거절해요?
1: 그러니까요. 엄마가 조금
4: 아파요. 아파.
1: 많이 아프지.
0: 내가
1: 아파.
0: 가져가고 엄마 보험비도 내가 내줄게 하든가
4: 거의
0: 하나 더 들어드릴게.
4: 엄마예요, 지금.
1: 뭐 말해도 그렇게 합니까?
0: 어쨌든 엄마 너무 안쓰러웠어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 이번 주 특히 30대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진짜 많았고요. 사회초년생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결국에 그동안 보험에 관심이 별로 없다가 부모님이 얘다 가져가라 이러면 차차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게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이 특히 20대, 30대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보험 있어? 보험 있으세요?
0: 네.
4: 이렇게 하면 아, 있기는 해요. 근데 뭔지 몰라요.
0: 엄마 해줘.

0: 뭐 누군가가 해줘서
1: 네.
0: 또는 누군가가 해줬는데
1: 네.
0: 내가 아는 건 없는 거죠. 보장이 잘 돼 있나요?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 그렇군요. 보통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고민 사연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40대 분들이 가장 많고 그 이상이 많으신데 이 30대 고객분들은 상담 분위기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2: 예전에는 뭔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네. 정말 어린 유치원생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느낌처럼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트렌드가 바뀌기도 하고
1: 네.
2: 또 어플이나 이 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이런 것만 봐도 정보가 가득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만났을 때 이미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이 많아요.
1: AI로 준비해오진 않나요?
2: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사례할 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 내용을 그 재미땡
1: 네.
2: 그걸로 핸드폰으로 같이 그 듣다가 중간중간에 걔가 그 어플이 AI에 해주는 코멘트를 저한테 보고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1: 어머머머.
2: 그래서 얘가 그러는데 이것보다 이게 낫다는데요? 이런 말도 해요.
1: 어머머머.
2: 실제로 합니다.
1: 어머.
2: 그래서 한번 제가 그런 말도 한 적 있어요.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안 했네요.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난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광범위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도 이제 가지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많은 20, 30대 같은 경우는 특히
1: 네.
2: 이 돈에 민감한 나이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딱딱 집어서 가입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세대 간 차이보다 같은 20대여도 이전의 20대들과 지금의 20대들이 그 뭔가 달라진 거죠. 정보력 자체가.
2: 맞아요.
1: 상담 쉽지 않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2: AI와 싸우는
1: 그러니까요.
2: 전문가로서 네,
1: 보통 일 아닐 것 같습니다. 사연 주신 청취자님 월 보험료가 3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거든요.
2: 맞아요. 이건 이제 갑자기 가져오면 부담스럽죠.
1: 네.
2: 자, 그동안은 부모님 내주셨으니까 체감을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매달 이 30만 원은 본인 통장에서 빠져나가야 될 거고
1: 네.
2: 이거를 상상만 해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이걸 느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겁니다.
1: 30대 초반에 보험료로 3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일 것 같은데요.
0: 적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이건 뭐 이제 보장을 얼만큼 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그래도 저희가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은 내 수입의 7%에서 10% 사이를 넘지는 말아라 라고 기준점을 잡아드리긴 합니다.
1: 네.
0: 뭐 그렇다고 돈 1000만 원 버시는 분이 10%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가입해야 되나요? 를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만 이 7에서 10%를 말씀드리는 건 내 현재 수입이 고정되거나 더 상향된다라는 전제하에
1: 네.
0: 이 쌓여가는 이 자산들을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 충분히 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한 가입 금액 정도가 그 정도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반드시 10%를 넘을 필요도 없고요.
1: 네.
0: 뭐 그거보다 적게 가입하는 게 꼭 답은 꼭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기준점은 7에서 10%는 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보장 금액이나 뭐 다른 목돈을 만들고 연금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너무 쏠리는 과도하게 쏠리는 이런 것들은 좀 기피하시면 좋겠고요. 30대인 경우에도 보통 보험료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뭐 많게는 22만 원, 3만 원 이 정도를 보고는 있는데 뭐 기왕력 이라고 하는 과거에 치료받았던 내용들 또는 가족력이라고 하는 뭐 가족들이 네. 겪었던 그런 어떤 치료의 어떤 내용들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그 30대는 이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금액이 15만 원부터
0: 20만 원
1: 정도니까
0: 네.
1: 지금 이 청취자분은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질 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보험의 구성을 하나씩 뜯어봐야겠죠.
1: 네.
2: 뭐 때문에 34만 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래도 뭐 많이 들어가 있겠죠.
2: 그러겠죠. 네. 자, 뭐가 있었냐. 자, 우선 총 4건의 보험이 있었는데요. 하나가 첫 번째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두 번째는 암보험이 2건. 그리고 운전자 상해 보장. 그리고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1건. 총 이렇게 해서 총 4건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1: 개수도 적지 않네요.
0: 이 문제는 많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적절하냐.
1: 적절하냐.
0: 네, 이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요즘의 상황에 맞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선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부터 보면 이 유니버셜 보험을 살펴보면 한 40년 납입기간이 있고요.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입니다. 보장으로는 사망보험금 1억 원,

0: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망에만 좀 편입되어 있는, 편중되어 있는 종신보험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게 보통 사망 보장 중심의 보험이라고 하면은 뭐 책임질 가정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한 3, 40대, 50대까지 이런 가장들이 주로 준비를 하던데요. 사연 주신 청취자분은 30대 미혼인데 이게 적절할까요?
2: 맞아요.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바로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합니다. 30대한테 사망보험금이라니. 하물며 또 이게 지금 가입한 게 아니라 과거에
1: 그러네요.
2: 엄마 가입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20대 때 가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린 자녀한테 사망보험금을 가입해주는 부모님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면 사실은 본인들도 모르고 가입한 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거는 바로 이 종신보험의 이름인데요. 이름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니버셜.
1: 좀 궁금했어요. 다른 거랑
2: 그쵸.
1: 다른가?
2: 궁금하시죠? 자,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능이 좀 있는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중간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중도인출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돈이 좀 필요해.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미리 좀 돈을 뺄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돈 보험료 좀 일부를 돌려받는 거죠.
1: 그럼
2: 급할 때.
1: 보험은 없어져요?
2: 아니요. 유지가 되면서요. 중도 인출이니까. 네.
1: 그럼 보장은 똑같고요?
2: 보장도 그대로 갈수 있습니다.
1: 그럼 뽑는 게 이득이네요?
2: 근데 이게 그게, 중도 인출을 너무 많이 했을 경우와 그 비율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의 비율이 떨어질 수는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턱대고 그냥 다 빼고 다 그대로 받아야지 이건 안될수 있다. 네.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험료가 부담이 생길 때, 부담스러울 때, 잠깐은 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낼수 있는 자유납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살다 보면 좀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고 없애기 너무 오래 해서 아깝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유납입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은 조금만 내고 나중에 못낸거 이제 몰아서 내겠다.
1: 자율성을 되게 많이 주는 그런 보험이군요.
2: 맞아요. 정확해요. 그리고 이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에는 이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보면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괜찮은 보험 아니야? 볼수 있겠죠. 다만, 저희 청춘님께서 가입했던 이 시기가 이 비용의 우선순위를 두고 약간 합리적으로 좀 운영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는 건데요. 만약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매월 한 금액을 지금 34만 원 정도 내고 있잖아요. 20만 원대에 맞췄다고 하면 13만 원 정도 금액이 비는 거잖아요, 원래는요. 이 13만 원을 만약에 1년 동안 내 저축했다고 하면 156만 원씩 모았을 거고요. 이게 10년이면 약 2천만 원이나 목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부터 합리적인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1: 그렇군요. 이거 개선이 잘 됐을까요?
0: 일단은 암보험을 좀 먼저 개선을 좀 했는데요. 이 암보험 두 건은 80세 보장이고 하나는 15년 갱신형 상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80세 만기 보장이면 좀 짧죠. 아무래도 요즘엔 80세를 최대 나이로 보진 않으니까. 그리고 15년 갱신형을 가입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30대에 15년 갱신이면 적어도 사망 시까지 대략 한 대여섯 번 정도는 갱신을 할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 구성 자체는 뭐 유방암, 자궁암, 대장점막내암 등을 소외감으로 또 구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암 대비해서 이제 보장 금액이 매우 적게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장도 좀 다소 부족하게 나눠져 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면 그것 또한 미지수인 어떤 그런 보험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1: 이거 엄청 부담되잖아요. 80세 보장에다가 15년 갱신형이다 이러면은 막 보험료가 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0: 보통 1년에 대략 그 금감원에서 정해놓은 수준이 1년에 2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1: 20%.
0: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 20% 정도를 잡고 갱신 계약을 이제 고려를 하겠죠. 근데 1년에 20%면 15년이면 계산을 해보면 꽤나 큰 금액이 될수 있죠.
1: 두세 배,
0: 2.5배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갱신될 때큰 금액이 될수 있어요.
2: 아나운서님이 옆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네요. 받아 쓰시면서.
1: 저는 이제 숫자 이런 거 나오면은 바로바로 계산해드려야 되니까. 그럼 두세 배.
2: 2배? 엄청 열심히 쓰시는데 아까 제 표정을 보니까 살짝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저 유방암, 자궁암, 대장 점막내암.

0: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
1: 그렇죠.
0: 있었죠.
1: 네.
0: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암보험을 가입하면 이 자궁암, 유방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됩니다.
1: 네.
0: 그 뜻이 뭐냐? 일반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보험을 가입하면 5천만 원짜리 가입을 해요.
1: 네.
0: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고 소외감이 그 금액의 20%만 준비가 되기 때문에 1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분께서 지금처럼 그냥 일반 암보험을 일반암에다가 다 되는 보험을 가입했으면 유방암이 걸렸을 때 5천만 원 다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같은 암보험이지만 1천만 원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이다. 그 뜻이에요.
1: 여성에게 필요한 주요 암 보장이 적다.
0: 그렇죠. 그래서 소외감으로 분류가 됐으면 좀 불리하다. 이
1: 네.
0: 뜻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성암 이것들이 소액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불리하다.
0: 네.
1: 그렇습니다. 5천만 원 받을 걸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여기까지고요.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은 많은데 구성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죠.
0: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여성에 필요한 또 주요 암도 좀 적은 편인 거잖아요. 소액암도
1: 네.
0: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험이 있다보다는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보험은. 자, 그리고 종합보험도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종합보험은 실손보험과 운전자 상해보험이 함께 구성되는 보험인데요. 여기서 이 운전자 관련된 특약이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2026년 기준의 법률에는 맞지 않는 조건이어서 자, 스쿨존도 벌금이 받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요즘엔 6주 미만 사고 처리지원금도 보장이 가능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금액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보장을 조금 더 필요로 해서 운전자 보험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신 거죠?
2: 우선은 종신보험을 좀 정리를 했고요.
1: 아예 정리를 해주셨군요.
2: 네네,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의 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갱신형 보험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단비 중심에 좀 이렇게 보장들을 좀 다시 네.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갱신형을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비갱신형으로 만들었고요. 진단비 또한 소외감으로 구분되지 않게끔 일반암으로 5천만 원.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보장 범위가 넓게 나온 혈관 질환 중에
1: 네.
2: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 내용으로 기존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1천만 원 가입돼 있는 거를 보장 범위를 넓혀서 2천만 원씩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술비와 후유장애 어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보험료는 기존에 34만 원 내고 계셨던 것을
1: 네.
2: 변경 후에 17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 오, 반이에요, 반.
3: 반 네. 토막 됐죠.
1: 그리고 아까 그 30대한테 적정 금액이라고 하셨던 금액 안에 쏙 들어갔어요.
2: 그렇습니다.
1: 오, 현실적입니다.
0: 자, 그리고 이 30대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보험보다는 저축입니다.
1: 저축.
0: 저축이 우선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이제 보험료는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 원치 않아 나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나머지 것들도 함께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1: 네.
0: 저축하는 방향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30대이신 청취자님을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65세 이후의 노후 관련된 부분에 돈을 합리적이고 목적에 맞게끔 각각 저축할 수 있는 플랜도 함께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어요.
1: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걸까요?
2: 일단 매월 급여를 받은 내용에서 지출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순수입이다라고 하면
1: 네.
2: 이제 뭐 잉여자금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100만 원씩 있다. 매월 100만 원씩 생긴다.
1: 네.
2: 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저축 한번 해 보자.
1: 네.
2: 이 플랜으로 잡아서 우선 너무 길게 플랜을 잡는 거는 좀 지칠 수가 있겠죠.
1: 맞아요.
2: 그래서 첫 번째는 5년 동안 모을 목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30대의 경우에는 일단 큰돈 지출될 일들도 있지만 사소하게 나가면서 내가 어디에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도
1: 그렇죠.
2: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뭐 큰돈 나갈 일이다라고 하면 이분은 여성이니까 이제 뭐 결혼하면 결혼자금 필요하실 거고 뭐 집을 나중에 뭐 혼자 살더라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뭐 전세 정도가 필요하다
1: 그렇죠.
2: 그럼 전세 자금도 만들어야겠죠.
1: 그렇죠.
2: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본인을 위한 선물도 한 번씩은 준비해 볼 수 있잖아요.
1: 무슨 네, 선물을 준비해?
2: 어떤 선물일지 모르겠어.
0: 나 자신 칭찬해.
2: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1: 근데 그럴 때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2: 이게 또 힐링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2: 다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그럼요. 네.
2: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100만 원을 저는 재무 설계를 하면서 꼭 한 곳에만 몰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특히나 분산 투자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2: 일단 쪼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좀 분산해서 뭐 ETF를 해볼 수도 있고요. 펀드 같은 거
1: 네.
2: 또는 뭐 ISA 계좌를 이용해서 종합 자산

0: 관리를 좀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이것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또는 회사에서 정부와 함께 운영하는 뭐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10만 원씩 또는 뭐 20만 원씩 얼마를 내면 뭐 회사에서 얼마를 더 더해서 총 얼마를 이렇게 그 만기 때 채워주는.
1: 많이 주더라고요.
0: 네, 많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구성해서 50만 원은 그쪽으로 좀 사용해서 5년간 돈을 뭐 빡세게 좀 모아보자.
1: 빡세게.
0: 네, 빡세게 이렇게 한번 모아보자.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 아, 저도 이거 뉴스 보고 뭐 청년 도약 계좌 이런 거 이제 주변의 동생들한테 사촌 동생 제 동생 이렇게 알려줘도 안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0: 아, 이게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하는 건 또 아니고요. 회사에서 그게 정부와 협약이 또 돼야 됩니다. 아. 이게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만약 이거를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네.
1: 회사들이요. 화이팅. 모두 좀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코스피 지수 보면 30대에는 보험료나 뭐 저축보다 좀 주식 투자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거의 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플랜으로 가지고 갈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3: 네. 자, 이 10년부터는 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 투자 관련된 부분은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 약간 5년 미만으로 돈을 모을 때 쓰는 비용으로 함께 운영하면 나쁘지 않아요.
1: 아, 거기서 같이 네. 소액 근데 이제 주식을 또 해보는 것도 그렇죠. 나쁘진 않다.
3: 투자도 해봐야 됩니다.
1: 맞습니다.
3: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10년 이후의 삶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미래잖아요. 네. 좀 장기간 봤을 때는 이제부터 좀 안정적으로 좀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다만 이 안정성이 있다는 게 이 은행보다는 높은 이율을 주는 상품을 선택하면 좋겠죠.
1: 좋죠.
3: 그래서 5년 동안만 보험료를 이 저축 관련된 부분을 납입을 하고 10년 뒤, 즉 5년 내고 5년 뒤에요. 네. 5년 동안만 돈을 내고 네. 5년 이후부터는 돈을 안 냅니다. 네. 하지만 5년 동안 냅두면 돼요.
1: 그냥 둬요.
3: 그래서 10년을 채웠을 때 환급률을 130%를 돌려주는 장기 저축 상품으로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1: 그런 게 있어요?
3: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안내를 도와드렸거든요. 네. 자, 5년 동안만 잘 내면 유지만 잘하면요. 30%의 이자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1년에 3%를 붓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추가 혜택 적용이 됩니다.
1: 추가 혜택. 네. 그게 궁금해요. 추가 혜택 뭔가요?
0: 바로 비과세 혜택입니다.
1: 아.
0: 네, 이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사실은 모든 저축성 상품들은 국민연금도 포함해서요.
1: 네.
0: 세금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0: 네, 모든 경우에는 내가 낸 원금보다 추가의 소득이 생겼을 때 이자가 생겼을 때는 국가의 세금을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수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개개인에게 다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보통 이제 내가 이득을 봤다. 원금 대비 이득을 봤다. 그럼 거기에 뭐 지방세 포함해서 뭐 16.5% 뭐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15.몇% 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 비과세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납부할 당시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고 내가 원금을 초과해서 얼마의 이자가 생기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이런 어떤 비과세 한도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을 운영을 했을 때 130%의 이자가 붙으면 총 원금이 1,800만 원이고 이자가 약 한 5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총 금액이 2,340만 원을 10년 차에 돌려받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1: 오, 득이에요, 득.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 베개 자리부터 다 세금으로 낼 뻔한 거를 내가 가지고 가는 거죠.
0: 그렇죠.
3: 맞아요.
1: 너무 좋죠.
3: 네, 그래서 장기를 봤을 때는 세금 네.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1: 비과세 챙깁시다, 여러분. 네. 비과세. 자, 이렇게 10년 목표로 저축까지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노후 자금도 좀 챙기는
3: 경우도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1: 많아요.
3: 그래서 상담할 때 항상 말해줍니다. 저는 무조건 말해줘요.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해놓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인데 쉽게 말하면 나이가 깡패입니다.
1: 나이가요?
3: 깡패예요. 정말
1: 왜요?
3: 깡패입니다.
1: 나이가 왜 깡패?
3: 무슨 말이냐면 어린 나이부터 연금을 준비했을 경우에 네. 납부하는 기간은 보통 10년 납부를 많이 설정하거든요. 근데 10년을 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 내잖아요.
1: 네.
3: 이 10년 동안 냈던 그 돈들이 65세까지 돈이 계속 불어요. 이걸 거치 기간이라고 합니다.
1: 네.
3: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액이 큰데요. 지금 저희가 추천해드렸던 바로 상품이 보증형 연금이라는 거고요. 연 7에서 8%를 보증해주는

0: 평생연금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처럼 평생 나오고요. 요거를 지금 월 20만 원씩 10년 동안 납부를 했을 경우에 나이가 어리니까 한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 해볼게요. 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20만 원쯤 냈지만 네. 연 571만 원씩 매달 48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좋네요.
0: 네.
2: 그 질문 하나 드려보면
1: 네.
2: 아나운서님은 그 뭔가 이렇게 뭐 하나를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네. 만약에 수익률이 높을수록 좋을까요? 그 일정한 수익이라고 해도 기간을 길게 확보하는 게 더 좋을까요?
1: 저는 수익률 좋은 거예요.
2: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 그 재무설계 공식이 있거든요.
1: 네.
2: 막상 같은 수익률로 계산을 해 보면 기간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1: 아.
2: 기간의 기간에 따른 운영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나이가 깡패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이게 아직 철이 덜 들은 건지.
2: 그 외에 부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릴 때부터 주식을 물려준다. 또는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그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죠.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기간이 정말 깡패이기 때문이에요. 네, 수익률은 1, 2%로 딱 똑같은 가정이라고 해도 뭐 여기 2%에서 5%로 올라가는 것보다 2%를 20년 이상 더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우리는 사실 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머니특별실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보죠. 8492번님. 저는 지난해 머니특별실을 통해 ETF를 알게 돼서 ISA 계좌를 만들어 펀드와 함께 투자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절세 혜택도 있고 운용이 자유로워서 만족하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뉴스에서 ISA 혜택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보고 나비판도나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제도 변경을 기다렸다가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0: 네.
1: 라고 주셨어요. 오, 우리 오늘도 앞에서 ETF, ISA 계좌 막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거를 이전에 들으신 분이 벌써 적용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ISA 계좌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ISA가 어떤 상품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0: 네, 우선 ISA 계좌는 이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정부가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절세형 투자 계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국민 절세 계좌라고 불리는군요.
2: 실제로 이 가입자도 매우 늘고 있고요.
1: 네.
2: 과거에는 뭐 적금이 어디가 더 이율이 높냐라고 질문을 주셨지만 요즘에는 ISA 계좌를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이걸 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이 보신 기사 내용은 이 정부에서 ISA 계좌의 혜택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확정된 내용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 추진 중인 내용이라 앞으로 적용될 내용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이게 아직 다 바뀐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하나씩 구분해서 아까 설명 들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우선은 나비판도. 자, 나비판도는 기존에는 ISA 계좌는 연 2천, 총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했는데요.
1: 네.
0: 이걸 이제 정부에서 한도를 높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 4천에서 총 4억까지 확대를 방향을 이제 하겠다는 방향 발표를 했는데 다만 이 부분은요. 법 개정 사항이라서 시기별로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입 시점이 아니고 이제 가입 시점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1: 연 4천.
0: 네.
1: 총
0: 2억.
1: 2억 원.
0: 네.
1: 아까 4억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0: 아, 그래요? 2억 원.
1: 네, 2억 원. 네. 정정합니다. 또 막 많이 넣으시려고 막 4억 가지고 가실 수 있잖아요.
0: 아니, 그렇게 약간 2억 원입니다. 이렇게 네. 하시면.
1: 그럼 2억 원입니다, 여러분. 2억 원. 자, 나비판도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원하면 또 시점을 잘 체크를 해야겠네요.
2: 그렇죠. 그 되게 시점 중요하고요.
1: 네.
2: 그 다음이 이제 비과세 한도예요. 네, 일반적으로는 일반형 기준으로는 3년 유지 시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였고요.
1: 네.
2: 서민형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개편안에서는 일반형을 500만 원까지, 서민형을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0: 방향을 발표했죠.
1: 체감이 꽤 크겠어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 서민형은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언제 적용을 하느냐 이거는 좀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자, 그 세 번째는 이 가입 대상자를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 ISA 계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제 가입이 제한되었었는데요. 개편 방향에서는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가능한 국내 투자형 ISA 신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대상이 넓어진다.
2: 맞아요. 그러니까 ISA가 이제는 국민 계좌로 이제 확대가 더 되고 있다라고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 봅니다. 네. 정리해 보면 ISA 계좌는 앞으로 납입한도 늘리고 비과세 혜택 늘리고 가입 대상도 넓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게 네. 당장 적용되는 혜택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언제쯤 적용될 것인지는 좀 구분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2: 자, ISA 계좌는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보다 제도 변경을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제가 이번 주 내내 틀렸거든요.
2: 아, 맞추셔야죠, 그럼 오늘은.
1: 그래서 O라고 생각이 드는데.
0: 아, 한번 틀리셔가지고 그 팻말을 갖고 나가셨군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아, 네. 맞추려고.
1: 내가 내일은 꼭 맞추겠어 이러면서 제가 어제 이 OX 퀴즈 푯말을 가지고 갔거든요.
0: 신호등에서 막 이렇게 하셨다고.
1: 심지어 손에 들고 이러고 버스를 타러 갔다니까요.
2: 자, 그래서 오늘 정답은
1: 뭐였죠? X로 바꾼다 그랬죠? X.
2: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아이고, 네.
1: 잘 뭐 주실 것 같아요.
2: 잘 찍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정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네.
2: 자, 굳이 제도 변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ISA 계좌는요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만 혜택이 고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1: 네.
2: 제도가 바뀌면 기존에 있던 구조도 함께 변경됩니다.
1: 오.
2: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할 필요가 없고요.
1: 네.
2: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ISA 계좌는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한 계좌다. 이걸 좀 더 핵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언제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2: 네,
1: 그건 거군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고민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먼저 시작을 해서
1: 네.
0: 좀 운영해 보는 것도 좀 배워보시고 그다음에 향후 바뀌거나 하는 조건들에 대한 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운영해보는 재미도 좀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 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는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언제 시작하느냐가 즉 투자 기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적용되는 조건을 잘 확인한 뒤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절세와 자산 관리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보험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전체적인 부분을 상담받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37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암보험 중에 표저감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 이런 거를 들지 않고 그냥 비급여 보험을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분?
0: 비급여 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암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1: 네.
0: 저는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암에 대한 치료가 요즘에 점점 대두되고 있죠. 비급여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1: 네.
0: 특히나 이제 표적항암제가 급여 적용이 될 때는 국가에서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실비에서도 많이 보장을 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95%를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주는데
1: 네.
0: 문제는 이런 암이나 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중에 비급여 치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1: 네.
0: 이제 그 비용이 정말 많은 차이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40만 원 내던 거를 앞으로 500만 원 내야 된다. 이러면 정말 이제 깜깜해질 거예요. 1회 네. 치료할 때마다
1: 네, 네.
0: 언제까지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 내용을 추가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0: 이왕이면 그 비급여 치료 내용이 어떤 걸 보장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암을 딱 집어서 말해주는 보험이 아니라 그냥 비급여 보험을 드셨지만 전체적으로 그 세세한 내용까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 비급여 보험 안에 정말 암과 관련된 비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말씀이죠.
2: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네.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항목을 말씀하셨어요. 전 저 부분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드는 게
1: 네.
2: 항암 약물은 항암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 약물 치료비 두 가지 항목을 함께 같이 가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암 환자분들이 네. 무조건 받는 치료가 뭐가 있죠?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에는 방사선이냐 네. 약물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1: 네.
2: 그 뜻은 뭐냐면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가 준비가 돼 있었으면 웬만하면 저 금액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표적항암이나 비급여 치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못 받거나 안 받으면 못 받겠죠. 그 항목 안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웬만한 약물 치료나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범위라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는 좀 준비가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 부분 한 번 더 가입하신 증권이나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두 분이 현장에서 답변을 자세히 주셨는데 그럼에도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원포인트 하나 콕 집어주신다면요?
2: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많이 가입을 한 것보다 나한테 맞는 조건에 보험, 네. 즉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한 번씩 이런 고민에 드실 경우에는 내가 잘 가입된 고민이 된다고 하면 한 번씩 꼭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 네.
0: 거듭 강조드리지만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거나 크게 가입하는 것보다 나에게 맞게 되어 있느냐
1: 네.
0: 요즘에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추천되는 내용들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뭐 방금 말씀 주셨지만 보장 점검을 그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놓치신 분들은 내일 오전 9시에 언제 나가죠? 제방 언제 나가죠? 월요일. 제방도 월요일에 나가요. 네. 죄송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에 제방이 나가고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실수하고 갑니다.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0: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우입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 붉은 점 모시나비, 산꼬마 부전나비, 꽃들이 만발하니 나비도 불쑥불쑥 보입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꽃잎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은데요. 나비 중에서 혹시 모르포나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빛인 듯 초록빛인 듯 환상적인 푸른빛의 날개를 가져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비로 불리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날개엔 푸른색의 색소가 없다고 합니다. 날개의 독특한 표면 구조가 파란색 빛만 반사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란 나비가 된 거라고 하네요. 없지만 보이는 색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든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삼촌의 복성 오늘 첫 곡은 나비 중의 으뜸이죠. 하얀 나비. 문을 열었습니다. 유기님께서 그런 문장을 주셨어요. 문자를. 예전에는 나비가 참 많았단 듯한데요. 예. 역시 나비는 하얀 나비지요 하셨어요. 제가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직관적으로 호랑나비 생각했네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호랑나비. 하얀 나비가 단순하고 순백적으로 예쁘네요. 그렇죠? 제 생각입니다. 4723님께서는 함춘의 폭송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오늘은 날이 꾸물꾸물하네요. 이런 날 조용히 음악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조용히 음악 들을 환경이 안 되시나요? 오늘 바쁘신가 봐요. 아, 혹시 어디 가셨나요? 524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출첵합니다. 날씨가 흐려 양이들 기분 울적, 저도 울적. 신난 기타 소리와 함대 방송 들으며 힘내보아용. 하트 3개 빵빵빵 보내주셨습니다. 오, 가슴이요. 한 6개 더 맞고 싶은데. 4636님께서는요. 동네 한 바퀴 돌다가 민들레 홀씨를 후 불어보았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훌훌 흩어져버리고 자부려하면 할수록 멀어집니다. 우리가 민들레 홀씨에게 할수 있는 건 그저 바람결에 맡겨두는 것뿐. 그러면 결국 어디에선가 제자리를 잡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날이 있죠. 아, 지금의 나는 무엇일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옛날에 어땠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괜히 또 우울해졌다가 기분 좋았던 생각하면 또 기뻐졌다가 하는 생각으로 오늘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들었어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런 날. 근데 여러분들과 또 함께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 함춘의 복성 오늘은요. 함춘의 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참 빨라요. 와, 참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 함춘의 수다 모시는 분 누구냐고요? 정홍일 씨 모셨습니다. 아,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또 5년 동안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악 활동은 재미있었는지, 어떤 신보를 냈는지, 그런, 조그만 소소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튜브 TBS FM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라이브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제 기타도 준비했고 악보도 지금 앞에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함춘의 복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선곡표도 보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시청곡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하고 찍은 사진이 없는 것 같은데?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입니다. 전 세계 33개국으로 수출하는 블랙박스 1티어 아이로드 블랙박스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고마워요.
0: 오늘 아침 약간 날씨가 꾸물꾸물하죠? 오늘 같은 날, 이 시간 참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소리새, 그대 그리고나, 그리고 유익종의 목소리로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진아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새 그리고 이익지용의 음악을 함께 했고요. 따뜻하네요. 아침에 나올 때 약간 날씨가 쌀쌀한데 싶어서 조금 도톰하게 입고 나와서 더운가 했더니 지금은 음악과 함께 아주 포근한 느낌입니다. 2088님께서는요. 야, 게임에 빠져서 대학 졸업 후집 밖으로도 안 나가던 아들. 참 1년 전부터 비상을 하더니 글쎄 어버이날 운동을 하라면서 운동 자전거를 사주네요.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지 말라고. 마음이 뭉클하네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작고 사소한 것에 감동을 받게 되거든요, 부모님은. 아이들도 이제 부모가 되면 그런 마음 느낄 것 같아요. 1096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양주에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우, 반갑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그래서 창문 사이로 바람과 함께 들어오는 아카시아 꽃 향이 너무 좋아요. 근무 열심히 하며 2시간 기분 좋게 잘 듣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기분 좋게. 근데 근무하시면서 듣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뭘 끼고 들으시겠죠? 뭐 회사에서 이렇게 크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러면 좋을 텐데.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작은 공장을 하나 하셨는데 그때 함께 근무하시던 분들 어느 정도 공간에서는 그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음악들 따라 부르고 또그 사연에 또 감동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방해되려나? 조용히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2630님께서는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 당첨된 떤 애청자입니다. 부러워요. 이거 2630님. 이럴 때마다 아일로드랑 더 친하게 지낼 걸. 할인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선물이 생각보다 정말 일찍 도착했더라고요. 보내주신 다음날 바로 받아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늘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큰 선물까지 받게 되어 정말 감동입니다. 선물 받은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봤네요. 앞으로도 TBS 방송 본방사수하며 열심히 들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 부럽습니다. 나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뚜껑 열어보고 싶은데. 이광재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우리 짓기로 해요. 그리고 이어서 원미연의 음성으로 이해해줘요. 함께 듣습니다.

KBS 라디오 함춘의 폭송 듣고 계시고요. 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피크님들과 함께하는 봄디 함춘호입니다. 라고 우리 강세희 작가가 적어줬어요. 읽어야지요. 자, 지금 어디에서 뭘 하면서 듣고 계신지 포크송 피크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강세희 작가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 TBS FM,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달라고 강세희 작가가 또 올려줬습니다. 정홍일 씨가 지금 막 스튜디오로 들어왔습니다. 아우, 멋지네요. 저 이따가 저긴 머리 유지하는 비결 한번 알고 싶어요. 자, 오프닝 나비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6831님께서, 함디님, 저도 나비 엄청 좋아하지만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나비가 청벌레로, 청벌레? 청벌레가 뭐죠? 청벌레로 식물에 피해를 입혀 정말 고치똥이랍니다. 아, 6832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나비 무서워해요. 나비와 나방의 사이를 잘 모르겠어. 이렇게 잡으면은,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비의 그 가루 같은 게. 그런 눈비비면 실명된다고 어릴 때 주위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나비만 보면 좀 피해 다니거든요. 근데 이 나비가 식물에 피해를 입힌다고 하니 정말 너무한다, 나비야. 아, 그냥 멀리 멀리 날아다니면서 멋진 모습만 보여주시렴. 고백 한번 해봅니다. 푸른도님께서는요, 푸른 날갯빛을 뽐내는 모로포 나비는 아니어도 늦은 봄 꿈을 꾸는 애벌레로 오늘도 살아봅니다. 아직은 어두운 숲 날아다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왠지 시인과 촌장의 푸른 애벌레의 꿈이라는 곡이 생각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한데, 그 노래를 한번 갑자기 듣고 싶네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먼저 이곡 먼저 한번 들을게요. 듣고 나서 현우 PD가 올려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진섭 못다한 우리 사랑은 듣겠습니다.

0: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0: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0: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겨명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도리분기점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가 발생해서 3차로와 4차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1터널 입구에서는 약 1시간 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뒤로 남한성부터 5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입장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부가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한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4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지.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은요, 1985년 전 세계의 밤을 적셨던 노래 스타쉽의 세라입니다. 가끔 어떤 이름은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 구석이 아릿해질 때가 있죠. 현우. 좀 덜 아련해지는데요. 자, 이 곡의 주인공인 사라 역시 당시 보컬이었던 미키 토머스의

아내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라 사라 그 어떤 말 이상한데? 사라 사라 세라 세라 그 어떤 미소도 너를 대신해줄 순 없어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엔 연기가 아닌 진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어, 하이 세라 세라 이랬나 보다. 제가 이 곡을 들을 때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건 노래 전체를 감싸는 아주 얇고 투명한 일렉트릭 기타의 코러스 사운드입니다. 80년대 록발라드의 상징과도 같은 이 소리, 이 사운드는요, 마치 안개 낀 새벽길을 걷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차가운 기계음인 신디사이저와 가장 인간적인 악기인 기타가 만나서 이렇게나 따뜻한 위로를 만들어낸다는 것, 참 신기한 마법 같습니다. 월요일 오전 우리는 벌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밀려드는 일들에 치여 소중한 무언가를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노래가 흐르는 동안 만큼은 마음속에 간직한 소중한 이름 하나를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사람이든 꿈이든 혹은 잊고 지낸 나 자신이든 말이죠. 사랑했던 기억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듯 이 노래가 여러분의 월요일을 다시 뛰게 하는 작은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스타쉽 세라.

0: 그러면 제우스 별명만으로 아우라가 넘치는 가수 정홍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선배님. 전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일입니다.
0: 자 어디
1: 어디를 가야 돼?
0: 어디 카메라가?
1: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0: 네. 야 홍일 씨, 우리 5년만이네요. 네.
1: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0: 변한 게 있다면,
1: 네.
0: 일단 사투리가 좀 없어졌고,
1: 아
0: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1: 수염도 없어졌어요.
0: 수염도 없어졌고요. 예. 그리고 이야, 이거 완전 연예인, 완전 연예인이 됐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혹시 네. 지금 함께하시는 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 CD를 CD처럼 생긴 것 하나 네. 올려놨는데. 너무 예뻐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딱, 이게 지금 화면에 다 안 담기잖아요.
1: 아, 예.
0: 너무너무 이게 소장하고 싶은.
1: 예.
0: 소장하고
1: 잡아주시네요.
0: 예. 그렇게 딱.
1: 키트 앨범이라고요, 선배님, 요즘.
0: 야.
1: 예.
0: 이게 무슨 앨범? 키트 앨범인데. 예, 키트 앨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저거는 이제 재생용 플라스틱이고.
0: 환경에 도움이
1: 네. 되고. 종이로도 이제 제작이 되는데 이 안을 열면 조그만 플라스틱 그 센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0: 그렇더라고요.
1: 열쇠고리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를 뒤에 QR 코드가 있어서 네. 휴대폰으로 딱 찍으면 어플을 깔 수가 있어요. 키드 플레이어를 깔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 10곡을 딱 들을 수가 있는.
0: 아 쉽게는 안 되겠다 이거지. 내가 나의 음악을 쉽게 듣게는 못 해주겠다.
1: 예, 그런 의미에다가
0: 요즘. 유행하는
1: 그렇죠? 저도 정보를 좀 찾아서 했는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윤도현 선배님도 이렇게 또 키트 앨범 얼마 전에 제작을 하셨고
0: 네. 이게 지금 만약 뭐 팔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시중에서는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1: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그 가격이 그 앨범이랑 싱글이랑 가격이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앨범이니까 네. 2만 900원이 나오던데요.
0: 네. 와 예뻐요. 제가 이 야, 조금 전에 좀 섭섭했던 게
1: 네.
0: 제 얼굴은 사라지고 이거만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1: 다시 얼굴로 좀 바꾸시겠습니까?
0: 앨범이 중요하지요. 아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도 못 담아낸다. 저는 이 앨범을 딱 받는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프린스가 퍼플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1: 예.
0: 그런 느낌의 그 음악이 딱 들어있겠다 싶은 거예요. 음악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어떤 음악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1: 아무래도 제대로 말씀해 주신 게 곡의 이미지와 컬러를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네. 그렇게 어둡지만 않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곡에도 10곡에 제 이전의 헤비메탈 음악들과 굉장히 좀 밝은 또 빠른 템포의 J-pop 스타일 같은
0: 네.
1: 저도 도전을 많이 했던 곡들이 네, 많이 들어있습니다.
0: 네, 네.
1: 락 발라드도 들어있고
0: 네.
1: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악들 네. 도전을 했죠.
0: 상업적으로 물들어가는군요. 칭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화가 있다면은.
1: 그때는 아마 제가 기획사 있을 때 선배님 뵀었었고 네. 그 이후로는 부단히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앨범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악적인 동료들이나 선배님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0: 아 그때는 눈빛이 어땠냐면은 네. 불안에 떨고 있었고
1: 맞습니다 선배님.
0: 네. 뭔가 우왕좌왕하고
1: 네.
0: 안정되지 못하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충분한 먹이를 취한 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자와 같은 느낌이랄까.
1: 아, 이게. 아직까지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도 그동안 많이 애쓰면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앨범을 또 낼 만한 자신감도 생겼고
0: 네.
1: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앨범이긴 한데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다음 스텝이 좀 생기기도 하고 예.
0: 5년의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그간의 음악적인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음악 그 인더스트리 산업에
1: 네.
0: 조금 좀 적응이 됐을 거 아니에요.
1: 적응은 이미 되었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적응하는 기간과 내가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얼만큼의 좋아하시는 음악들을
0: 네.
1: 내가 온전히 그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도 조금 부족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애쓴 만큼

0: 잘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1: 총 몇 곡이 수록되어 있죠?
0: 지금은 열 곡입니다.
1: 열 곡. 와, 이게 지금 너무 예뻐. 이게 지금 안에 이 사진은 뭔가요?
0: 사진은 이제 멤버들 사진과 제 개인 사진, 그 다음에 가사, 크레딧,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 멤버들은 어떤 분들이셔요?
0: 멤버들은 그 베이스 치는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인데 네. 거의 헤메탈 실 때 같이 또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고 네. 그다음에 드러머가 이제 그 부기 드럼이라고 네. 유튜버인데 지금 시나위 밴드 출신이고 예예 굉장히 헤메탈 드럼으로서 유일하게 아주 진짜
1: 이 드러머도 사투리를 썼던 것 같은데
0: 예 다 김해 친구들이에요. 아이.
1: 그렇죠. 예, 김해가 그 락의 도시인가?
0: 건반도 이제 그 같이 또 동고동락하는
1: 그 부기들 예. 팀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0: 예예예. 예, 예.
1: 건반 그 다음에
0: 기타리스트 예 이렇게 해서 5인 체제가 되죠.
1: 5인 체제.
0: 예, 뒤로 또 넘기시면 또 사진이 이렇게
1: 그 오늘 뭐 어쨌든 홍영민 씨 앨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 이게 지금 좀 멤버는 5인조로 사진을 찍었고요. 네. 밴드 이름이 있나요?
0: 아니면? 밴드 이름은 그냥 정홍일입니다.
1: 와, 자신감 대단한데?
0: 예, 뭐 어려운 영어 이름이나 이전에 밴드 전에는 레드원이라는.
1: 레드원?
0: 예. 그리고 활동을 했는데 보다 그냥 쉽게 사람들 접근하기. 왜냐하면 저는 개인 활동도 해야 되고 밴드 활동도 해야 되니까.
1: 본인의 그냥요. 이름을 밴드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밴드 멤버들도 물론 충분히 동의를 하시고 너무 좋아해 주시고
0: 네.
1: 와, 지금 앨범이 나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0: 지금 4월 9일 날 발매가 되었으니까
1: 완전 따끈따끈하네요. 예. 오늘 매니저분이 함께 나오셨는데 네. 예전에 같이 음악하셨던 분이시라고?
0: 아, 그때 그 기획사 이후로 네. 저희 아내인데요.
1: 아, 이제 아내분이세요?
0: 거의 매니저 역할을 다 해주시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1: 예전에
0: 음악을 했었죠.
1: 네네. 홍희 씨를 옆에서 정말 극진 예. 서포터를 열심히 해주시던데.
0: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1: 음악적인, 정신적인 지주시군요.
0: 정신적인 지주가 맞겠죠.
1: 물질적인 지주도 맞겠네. 예,
0: 물질은 제가 버티게 해야 되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패킹해보죠. 뭐, 언패킹해보죠. 뭐, 요게 사진이 들어있고요. 네. 야,
0: 조그맣게 그 열쇠고리가 있어가지고.
1: 요게 뭐예요?
0: 그게 센스입니다. 보통 모르죠. 제가 설명을 안 드리면 그거를 막 뚜껑을 열으셔가지고.
1: 뚜껑 열면
0: 열었는데 아무것도 센스가 있는데 회로도가 있는데 막 뜯어가지고 막.
1: 여기에다가 핸드폰 네. 뒤에 이제 딱 찍으면은 QR이 뜨는 거예요.
0: 그거는 큰 거 뒤에 큰 앨범 뒤에 큰 앨범 QR코드가 뒤에. 있습니다.
1: 아, 여기.
0: 예, 네, 거기에다 휴대폰 사진을 딱 하면 네, 네.
1: 링크가 되는군요.
0: 떠서 그걸 누르면 그냥 어플을 설치를 해요. 걔는 어플이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휴대폰 밑에 그 볼륨이나 마이크 네네. 위치에 그 선배 그 톡 튀어놓은 거 있죠 위에
1: 여기
0: 예 그거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 업로딩을 합니다. 열 곡을 업로딩을 딱 24시간 들을 수 있습니다.
1: 괜찮겠어요? 이렇게 어려워서.
0: 그러니까 제가 친절하게 제 개인 너튜브에 그 하는 영상을 방법을 예, 쇼츠로 올려뒀습니다만.
1: 근데 진짜 예쁘다.
0: 예.
1: 오, 진짜 예쁘네요. 자, 1302님께서는 와우, 정홍일님 오랜만에 뵙지만 넘넘 더 멋있어지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오, 비결 좀 알려주시고요. 꺄! 60 넘은 저도 진짜 넘 반한 가수. 노래 실력, 열정, 미모. 시간이 흐르는데 역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고요.
0: 예,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매니저님께서, 아내분께서.
1: 진리님께서는 이뻐요, 이뻐요. 이 앨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앨범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0: 네.
1: 오. 아, 이건 소장용으로도 너무 좋겠다.
0: 네.
1: 그쵸? 자, 그러면은, 저는 이 앨범이 어떤 색깔인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예. 저희가 첫 곡으로 네. 뭐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0: 타이틀곡인데요.
1: 네.
0: Your Light라는.
1: Your Light. 예, 예. 곡 설명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0: 이 앨범에는 제가 작곡한 곡도 있고 받은 곡들도 있고 멤버들과 함께한 곡들도 있고 네. 그중에 Your Light는 이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1: 오.
0: 이 곡은 그 저의 이전은 사실 저는 이렇게

0: 좀 어두웠던 그 환경 때문인지 몰라도 스스로 빛을 좀 찾지 못하는 케이스였는데 생각보다 지금 제가 아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빛을 통해서 제가 좀 빛이 나는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Your Light인가 너라는 빛, 당신들의 빛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히 빛을 내고 있다. 이제 그런 가사를 좀 담아내서 어떻게 보면 EP 앨범에 또 고백송 같은 느낌의 곡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감사함을 담은 곡이라고 할
1: 아,
0: 수 있겠어.
1: 그래요.
0: 예.
1: 뭔가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확
0: 네.
1: 들겠네요. 와, 기대됩니다. 그러면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0: 네.
1: 자, 정홍일 씨 이번 앨범 제목이 뭐죠? 주제가?
0: Your Light입니다. 네.
1: 타이틀이 Your
0: Your Light.
1: Light이고 앨범 타이틀도 이거는 따로 앨범 이름은 없고요.
0: 네, 따로 왔습니다.
1: 자, 밴드 정홍일.
0: 네.
1: 아, 멋지다. 정홍일 밴드가 아니라 밴드 정홍일. 오, 알겠습니다. 같이 하신 거죠?
0: 네.
1: 자, Your Light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정홍일, 밴드 정홍일, Your Light. 오, 이 곡이 숙이 안 해지는데요.
1: 아유, 어쨌든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곡을 많이 싹 차곡차곡 쌓아놓고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0: 네.
1: 딱 집중해서 만들었던 곡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저는 곡을 늘잘 이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굉장히 집중해서 좀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0: 곡 쓰는 건 어떠세요? 홍일 씨한테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인다는 작업이?
1: 아직까지도 조금은 어색한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개인적으로 편곡은 사실 별개의 어떤 영역인데
0: 네.
1: 거기까지 막 고민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곡들이 너무 많고, 근데 그거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란 사실을 좀 깨달았을 때는 가볍게 곡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긴 하는데,
0: 네.
1: 이전에는 거기까지 신경을 너무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용과 멜로디에 집중 좀 하다 보니까 집중할 때는 그렇게 곡이 좀 만들어질 때도 있고, 네.
0: 이야, 보니까 이 크레딧에 도깨비방망이라고 하는
1: 네.
0: 그런 크루가 있는데, 이
1: 럭키 클로버라는 크루인데요. 그
0: 럭키
1: 안에
0: 클로버.
1: 이제 스트리밍, 스트링 쪽에
0: 네.
1: 아마
0: 네.
1: 도깨비방망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보니까 뭐 디지털 에디팅도 도깨비방망이,
1: 네네네네.
0: 믹싱 도깨비방망이 다 이렇게
1: 맞습니다.
0: 하시는데,
1: 네.
0: 지금 이 음악을 만드시면서
1: 네.
0: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보통 곡을 받잖아요. 받는 경우도 있고 홍일 씨가 만드는 경우도
1: 네. 네.
0: 있죠. 곡을 받는 것과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본인의 곡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막상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고민에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0: 네.
1: 어느 순간 지점을 좀 넘어가면 이게 받은 곡들도 내 곡처럼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들 밴드 음악이다 보니까 그 밴드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조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씩 정리가 되어 가는데, 그 고민 외에는 어떤 내 곡과 어떤 상대방의 곡에 대한 그 이질감에
0: 네.
1: 대한 고민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서 그런지 음악을 들어보니까 보통은 밴드가 같이 하게 돼도 보컬이 조금은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거든요.
1: 예.
0: 그 위치도 그렇고.
1: 네.
0: 근데 지금 음악을 듣고 있노라니 서로가 각 포지션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본인은 정홍일로 불려주기를 게 좋으세요? 아니면 밴드 정홍일로 불려주는 게 좋으세요?
1: 이전에는 밴드 음악을 할 때는 항상 그냥 프론트맨, 밴드 음악이었는데, 지금은 그둘다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밴드는 밴드 음악 위주로, 성향이 갈 테고, 또 대중음악 쪽으로 할 때는 그냥 정홍일.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을 그냥 할수 있는 가수.
0: 아, 좋아요,
1: 예.
0: 좋아요. 음반 만드시느라고 한 3, 4년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1: 준비는 사실 그렇게 되죠. 예.
0: 쉽게 삽이 잘안 떠지던가요? 첩삽을 뜨려고 했을 때, 앨범.
1: 맞습니다. 이게 그 어떤 멤버의 그 조화
0: 네.
1: 또 사실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음악적인 조화, 소리의 조화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0: 아이고, 참 많은 걸 생각하시네요.
1: 선배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밴드 음악이 그래서 좀 힘든 게, 어찌되든 그거를 균형 있게 만들어낼 때뭐 믹싱 할 때도 여러 가지 조율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밴드 음악의 어떤 힘이 아닌가 싶은
0: 아,
1: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 나라의 대중음악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나라의 대중음악이 발전하려면은 밴드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밴드 음악이 팍 피어올라.

0: 해야 그 에너지로 그 밑에 근간에서부터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야 대중음악이 쫙
1: 네,
0: 꽃피는 게 아닌가 싶은데,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야, 홍익 씨가 이제 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1: 예.
0: 그렇죠? 아, 지금 함춘일 폭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우리의 멋진 아티스트 정홍일 씨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멋져도 되나 싶은 만큼 제우스. 자, 우리 홍일 씨한테 궁금한 점. 아, 그리고 홍일 씨 목격담이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홍일 어디서 봤는데 밥을 정신없이 먹더라. TBS 앱 또는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 그때 라이브 해주신 곡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곡이
1: 네.
0: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5만 회가 넘어갔는데 지금도 많은 화제고요. 자, 뭐 앨범 너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번 실제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1: 예.
0: 아, 저희가 유튜브로 어떤 분이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셨어요.
1: 예.
0: 그 마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하트님께서는
1: 네네.
0: 함춘호님 뵈면 자동적으로 김현식님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현식이 형. 정홍일님도 좋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선배님께서 많은 도움 주시길 바라봅니다. 팬으로서 오늘의 초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홍일 씨 한번 탁 끝자락 한번 잡고 가봐야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선배님,
0: 그 보내주신 곡이 회상이라는
1: 감사합니다.
0: 곡이에요. 이 곡이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표현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곡인지.
1: 이 곡은 이제 EP, 두 번째 EP 앨범의 마지막 곡이긴 한데, 선배님과 한번 불러보면 너무 좋겠다.
0: 나를 고생시키면 너무 좋겠다.
1: 이 곡은 그냥 불완전함에 대한 그 노래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늘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0: 예.
1: 그다음에 그 불완전함을 스스로 인정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감정들은 생각보다 솔직하고, 그때 비로소 다음 스텝이 또 생기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0: 직접 만드신 거죠?
1: 네네네.
0: 좋더라고요.
1: 아이, 감사합니다.

0: 끝.
1: 감사합니다.
0: 이야. 야, 선배님, 역시,
1: 공연 자주 하세요?
0: 예.
1: 공연? 어때요? 공연 소식 좀 말씀 주세요.
0: 그, 앨범 내는 동안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1: 계획은 있죠?
0: 6월 20일 날, 이제 단독 공연.
1: 어디서 해요?
0: 그, 홍대 듀얼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1: 듀얼 스튜디오?
0: 예, 예.
1: 오,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0: 공연장인데요. 공연장인데, 그,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2층은, 그, 우리, 연습, 밴드 연습까지가 가능한 곳이고, 그 위로 올라오면 또 공연장이 있는 되게 핫한 장소더라고요.
1: 녹음 스튜디오가 아니고?
0: 녹음 스튜디오도 가능하고, 큰 스튜디오인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 바로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1: 이야, 6월.
0: 6월 20일입니다.
1: 그럼 몇 석이나 돼요, 거기가?
0: 거기는 그 좌석으로 하면 100석 이상까지는 되는데.
1: 스탠딩인가요?
0: 예, 이번에는 스탠딩입니다.
1: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 주시는 거네.
0: 그렇죠. 앨범의 전곡을 다 하고, 늘 또 같이 하는 그 공연 때 늘 하는 곡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커버 음악으로, 이미 하늘에도 전설이 된 우리 오지 오스본 형님의 노래.
1: 그 형님.
0: 곡을 두 곡도 준비를
1: 하고 형님
0: 있습니다.
1: 잘 계신가요? 궁금하긴 합니다.
0: 너무 잘.
1: 잘 계시겠죠?
0: 예.
1: 아, 참.
0: 먼저 올라가신 분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
1: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네요. 기대됩니다. 당연히 스튜디오 형식으로 연습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음향은 너무 좋겠습니다.
0: 예. 그 공연장에 특히 그 조명이 너무 좋더라고요.
1: 홍일 씨가 정말 지금 빛이 나고 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의 조명만으로도 이렇게 빛이 나는데, 어우, 끝내주겠습니다.
0: 예, 좋습니다. 고맙냐, 좋습니다.
1: 아, 조금 전에 라이브 듣고 문자들 많이 주셨네요, 진짜. 아, 진리리님께서는, 이야, 기타와 목소리의 합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하셨고요. 아마 홍일 씨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
0: 네.
1: 감사하네요. 루미너스님께서도, 함춘호님과 회상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환상적. 며칠 날이라 하셨죠?
0: 6월 20일입니다.
1: 자, 6월 21일 스케줄을 빼놓고 몇 시까지 스튜디오로 가면 되나요? 핫하트님께서 함춘호님 연주라니 아유, 아 너무 좋네요.
0: 네.
1: 정원정님께서는요 너무 멋지다고 하셨고요. 9154님께서 라이브 찢었다.
0: 아유.
1: 아 너무 좋아요. 눈물 나네요. 제가 이 곡을 받고 악보를 준비하고 조금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좀 연주를 네. 해봤는데 네. 음원보다 지금이 더 좋게 느껴지는 건 왜 그렇죠?
0: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타의 역할인 것 같고
1: 다시 녹음할까요?
0: 아, 왜 다시 녹음하고 싶지 계속?
1: 그러네요. 이게 홍일 씨 매력이 지금 앨범도 물론 너무 훌륭한데 지금 완전히 촉촉 오늘 같은 날씨가 정말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감사합니다.
1: 시간 많거든요. 1302님께서는 기타의 신과 홍일님의 협연

0: 노래 들으니 막 저희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울컥하기도 해요. 너무 멋지다고 짱이라고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779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춘호 형님, 사랑합니다 하셨고요. 늘 형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너무 행복해요. 형님이 멋있으시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멋지게 느껴지네요. 아니에요. 나오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더불어 거기에 숟가락 딱 얹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홍일님 너무 좋아한대요.
1: 아, 너무
0: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항상 응원한다
1: 예,
0: 하셨고요.
1: 고맙습니다.
0: 자, 방송 쭉 응원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홍일님 계속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1: 네,
0: 화이팅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셨어요. 와, 지금 이 앨범 홍보를, 그리고 공연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1: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은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자본, 여기 형성된
0: 네.
1: 상황에서는 좀못 따라가고 있는 건 현실이긴
0: 네.
1: 한데,
0: 요즘 그 산업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죠?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근데 팬분들이, 제 역할을 대신해주고 계셔가지고,
0: 스탠딩이 100명, 좌석이 100명이면 스탠딩은 한250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1: 거기까지는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될것
0: 아,
1: 같고요.
0: 그래요? 200명
1: 지금
0: 정도?
1: 100명이 목표입니다. 네.
0: 티켓 언제 지금 올라와 있나요?
1: 한달 전에 오픈을, 시작을
0: 혹시
1: 할까 합니다.
0: 한달 전쯤에 아직 그럼 조금 시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나오자마자 바로 다 매진되길
1: 네,
0: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선배님.
0: 어디에서 살수 있어요?
1: 멜론 티켓에,
0: 멜론
1: 준비하고
0: 티켓에서,
1: 있습니다.
0: 오. 야, 그 10곡, 여기 10곡 들어있다 하셨잖아요. 10곡 뮤직비디오를 다 하셨어요.
1: 이게 그 초반에는 사실 타이틀 몇곡 정도 고민을 했었는데 하다가다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가 10곡이나 하나
0: 아, 그렇죠.
1: 이런 개념은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졌고 하다 보니까 곡들에 대한 애정도 많이 생겼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멤버들과의 그 어떤 관계도 더 많이 좋아졌고 더 젊다 보니까 제가 더 젊어지는 또 계기도 되고
0: 우리 홍일 씨가 제일 형이에요?
1: 예, 그 이제 베이스 치는 송민 씨가 저보다 한살 아래인데 나머지 친구들은 저와 한뭐 2, 3, 20년 정도 예, 이렇게
0: 차이가
1: 차이
0: 그렇게
1: 나다
0: 나요?
1: 보니까
0: 사진상으로 봤을 땐 멤버들이 다형 같아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거 뭐 좋다 그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젊은 기운을 많이 느끼고
1: 많이
0: 계시는군요.
1: 느낍니다. 진짜 많이 느끼고, 뭐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오히려 좀 보살핌을 좀 받는, 예, 그런 형국입니다.
0: 그 앨범 타이틀곡이 Your Light이잖아요.
1: 네.
0: 그 앨범을 만들면서 타이틀곡을 이 곡으로 해야겠다라고 정해놓고 작업을 하셨을까요?
1: 솔직히
0: 아니면은.
1: 타이틀곡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 쪽에서 타이틀곡 하나에 두곡 정도를 고민을 좀 해달라 했을 때,
0: 아야, 안타까웠겠다. 좀 고민이 많았겠다.
1: 예.
0: 그렇죠.
1: 근데
0: 그렇게.
1: 그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한 곡이 더 타이틀이긴 한데,
0: 그곡 들어볼 수 있나요?
1: 네, 너무 감사하죠.
0: 들어보죠. 무슨
1: 네,
0: 곡이에요?
1: Tumbleweed라는 곡인데요. 네,
0: 텀블위드.
1: Tumbleweed. 그러니까 그 우리 뭐 사막 가면 넝쿨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그거를 좀 표현한 가사이기도 하고, 예. 네.
0: 본인이 직접.
1: 아니, 여기는 멤버들의 이제 기타리스트 곡이긴데, 예, 같이 편곡을 하고 했습니다.
0: 사막에 막 굴러, 그 바람 불때막 그,
1: 예,
0: 그
1: 넝쿨 같은,
0: 덩쿨 같은 경우
1: 예.
0: 돌아다니는 큰 거.
1: 걔들이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0: 살아있는.
1: 하면서 살면서 돌아다닌다더라고요.
0: 무서워요. 그 에너지가 있는 곡이겠다.
1: 예,
0: 뭔가,
1: 락입니다.
0: 들어보면 곡의 의미를 딱 느낄 수 있나요?
1: 예.
0: 이 곡도 실은 타이틀곡 후보였던 곡.
1: 타이틀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듣고 이야기
1: 네.
0: 나누겠습니다. 정홍일, 밴드 정홍일, 텀블 위드.

0: 제정신이 아닌데요. 와, 제 한쪽은 귀를 예. 대고 있는데, 네. 와, 엄청난데요.
1: 아유, 이게 뭐 늘 어떻게 보면 이런 곡이 좀 제일 쉽죠 저한테는.
0: 이런 거 하나요? 라이브 때 헤드뱅잉이라고 하죠. 아우, 하나요?
1: 그 하고 공연 끝나거나 목이 아파가지고.
0: 아, 내가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1: 상상만 해도 목이 아파요. 예.
0: 아, 그 헤드뱅잉은 뒤에 20년 어린 젊은 친구들이.
1: 네, 좀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해줄라요. 제가 이렇게 예전처럼은 안 되고.
0: 얼마 전 공연하다가 제가 기타 들고 뛰었거든요. 내려서 허리 아파가지고. 아이고.
1: 조심하세요.
0: 자, 홍희 씨. 네. 이 앨범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앨범이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 이게 보니까 무슨

0: 노래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1: 그만큼 요번 공연이 갖는 의미는 클것 같은데요.
0: 네, 단독 공연이고 이전에 쇼케이스를 거기 똑같은 장소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좌석으로 했었고 이번엔 좀더 그냥 편안하게 좀 즐길 수 있는 뛰어놀면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멤버 5인 중에 정홍일 씨보다 하나 어린 베이시스트가
0: 네.
1: 있고 그다음에 정홍일 씨가 대장이고
0: 예,
1: 나머지
0: 이제
1: 세 명.
0: 30대, 30대가 되고, 이제 막, 아직 30대가 안 된, 예, 29, 30.
1: 그들이 음악을 뭘 알겠어?
0: 오, 근데 제가 많이 배웁니다. 진짜,
1: 그래요?
0: 부기드럼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어떤 락 쪽으로 뭔가 감성이 더 많이 젖어 있는,
1: 부기드럼 그 친구는요,
0: 네.
1: 그냥 어른이에요.
0: 맞습니다.
1: 말도 쉽게 안 하고, 딱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은, 왠지 저 친구한테 기빨리는데? 하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0: 네,
1: 점잖고,
0: 맞습니다.
1: 자기 악기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넘쳐요.
0: 많이 넘치죠. 많이 넘치고. 근데 그만한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대에서 그런 사운드가, 또, 남다른
1: 맞아.
0: 사운드다 보니까.
1: 드럼이 사운드의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0: 반 이상을 차지하죠.
1: 그분이 내는 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0: 네.
1: 저희가
0: 네.
1: 너무 수다를 떨었나 봐요. 끝 인사를 해야 되네.
0: 네.
1: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0: 이제 6월 20일 단공 준비를 또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만나 뵐 거고, 그리고 또 개인 그 밴드 음악 아닌 개인 노래들도 계속 싱글로 또 발표를 또 준비하고 있고, 네. 어쨌든 열심히, 열심히 해서 또 공연장이나 이렇게 또 한준호 선배님도 초대해 주시면 만나겠습니다. 네.
1: 고맙습니다. 6월 셋째 주네요.
0: 네.
1: 셋째 주 토요일. 이 공연 성황리에 잘 마치고 혹시 전국 공연도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0: 초반에 좀 잡았다가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잡았다가 다시 좀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 이번 공연을 보시고 한번 잘 꾸며보시고
0: 알겠습니다.
1: 또잘 다듬어서
0: 네.
1: 더 멋진 모습으로 팬들 만나면
0: 감사합니다.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 앨범은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0: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1: 현장에서 사게 되면 얼마를 준비해가지고 해야 돼요?
0: 지금은 그,
1: 10곡짜리.
0: 10곡짜리, 금액 말씀이시죠?
1: 네네네.
0: 금액은 그 동일하게 그 2만 900원? 예,
1: 2만 900원밖에
0: 근데
1: 안 해요?
0: 지금, 예, 이번에 또그 티셔츠를 제가 굿즈로
1: 네, 굿즈요.
0: 제작을 해서 또 그거를 또 묶어서도 할인 패키지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1: 멋지겠다. 요 그림 그대로
0: 예.
1: 들어가겠다. 자, 여러분들 가서 정홍일 씨 응원해 주시고요. 또 많이 해주십시오. 떨지 말라고 음악 나가네요.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정홍일 씨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끝곡은 정홍일의 소용돌이.
0: 네, 맞습니다.
1: 맞죠?
0: 예.
1: 신날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오늘처럼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는 반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니까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1터널 입구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가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남한성부터 5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북수원 나들목 진출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각각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TBS 정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종자도는 63%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혜지였습니다.
1: TBS 캠페인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쪽

0: 동안 사고 예방.
1: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라는 게 노조의 요구 사항이고 회사는 차이가 필요하다라는 게 회사의 입장입니다. 네.
1: 그렇군요. 만약에 파업이 진짜 현실화되면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겠죠?
0: 이게 노조가 계획한 대로 만약에 18일 동안 총 파업을 하게 되면 하루 멈췄을 때만 차질액이 1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1: 하루에요?
0: 네. 근데 이제 18일 동안 이게 총파업이 된다면 연간 영업이익에서 40조 원이 증발을 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이제 AI 반도체 주도권을 갖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쵸?
0: 이 시간에 잃는 비용이 너무나 크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지켜서 물건을 대는 게 생명인데 이렇게 좀 신뢰를 잃게 되면 또는 회사가 불안해 보이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네.
1: 그러면 이 해외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줍니다.
1: 주식을 줘요.
0: 네. 지금 해외 빅테크,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곳은요,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니까 그 주식을 줘서 직원과 회사가 한 배를 타게 만들어요.
1: 진짜 한배 제대로 타겠네요.
0: 네. 그래서 또 이제 단순히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떼주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교하게 따져서 개인별로 차이를 둬서 성과급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1: 뭐
0: 네.
1: 연봉의 몇 퍼센트 이런 것보다 이제
0: 그런 게 아니고. 예.
1: 아니고.
0: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거를 회사와 노조가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외 이사 중심의 위원회 또는 주주총회 검증을 거쳐서 이 사회가 최종 결정한다는 게 해외 빅테크들의 성과급 결정 과정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1: 그렇군요.
0: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1: 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의 노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똑같이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면 다 그렇구나 하고 말 텐데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다르고 해외의 비슷한 기업들에서도 다르고 하니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듣고 보니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0: 네, 그런데 이제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주긴 주는데 거기는 주 7일제 근무라고 합니다.
1: 주 7일이요? 왜죠? 왜 그러는 거예요?
0: 굉장히 혹독한 근무 환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좀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가 그 영업이익의 10%를 주는 바람에 노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도 있겠는데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내부 상황에 여러 가지 차이가 또 있겠죠.
1: 그렇죠.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연금 뭐지? 아니라 그 급여에 상관없이 그냥 주니까 비교가 많이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렇죠.
0: 네.
1: 저희가 참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0: 네.
1: 예. 아유, 월급이나 받았으면 좋겠네.
0: 그러니까요.
1: 예. 자.
0: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1: 예, 그쵸. 다른 세계 이야기인 것
0: 네.
1: 같고, 뭐, 눈물이 좀 또르르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렇네요.
1: 넘어가죠. 근데
0: 네.
1: 오늘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다면서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돈 되는 정보요.
0: 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 오는 18일 월요일부터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1차 때못 받으셨거나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번 대상이에요.
1: 지원 금액은
0: 네.
1: 얼마나 되죠?
0: 지원 금액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일반 국민 기준으로 수도권에 10만 원이고요. 비수도권에 15만 원.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으시는데, 우대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대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톡, 뭐 토스 앱에서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을 해두시면은 신청 이틀 전에 미리 알림 톡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핸드폰으로 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정부 민원 안내 110으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1: 110.
0: 네,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1: 오늘도 아주 알찬 소식들
0: 네.
1: 전해주셨습니다. 금산 때 고생하셨고요.
0: 네.
1: 오늘의 이유 있는 선곡 궁금합니다.
0: 오늘은요, 어쨌든 10명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8명은 그래도 이득을 보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김태우의 하이하이, 그리고 계속 또 상승했으면 해서 파란 빛을 많이 보셨으면 해서.
1: 파란빛, 붉은빛.
0: 아, 붉은빛.
1: 붉은빛 봐야 돼요.
0: 아,

0: 네? 상승하려면 붉은빛 봐야죠.
1: 아, 네. 그런가요?
0: 네, 떨어지는 게 파랗고
1: 아.
0: 상승하는 건 빨갛습니다.
1: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
0: 날
1: 제가
0: 믿어, 날
1: 헷갈렸는데.
0: 믿어.
1: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했으면 해서, 예, 제가 지금, 어제 지방에 다녀왔어요.
0: 뭐 어디
1: 장거리
0: 저기 뭐
1: 운전으로.
0: 미국 어플 써요?
1: 아,
0: 해외 어플 써요? 해외는 또
1: 잠시
0: 색이 좀
1: 헷갈렸습니다.
0: 다르거든요.
1: 네네네. 네,
0: 알겠습니다.
1: 어쨌든, 그래서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계속 상승장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코스피가. 그래서 김태우의 하이하이. 네, 이 선곡 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주식이 온통 그냥 붉은색으로 빛나길
1: 네.
0: 바라면서 김태우의 하이하이 띄워드리죠. 노래 듣고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넘어가 볼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앞에 들으셨죠? 그 우리 코스피 얘기 나눴는데 이 코스피의 이 막 어마어마한 상승 두 분의 일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해요.
1: 영향이 있죠.
2: 영향 아무래도 있죠.
0: 어떤 면이 있나요?
2: 시장이 좋다 보니까 네. 이 뭐 투자 상품에 관련된 관심들이 많이 이제 는다라고 해야 되나? 뭐 변액이.

0: 라든가 뭐 연금, 뭐 펀드 이런 부분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1: 주식과 관련이 있는 펀드들을 다시 들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0: 네.
1: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다들 좋아하시나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0: 네. 뭐 고객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저는 씁쓸합니다.
1: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가지고 왜요? 왜 씁쓸하세요?
0: 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네. 계속 미국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네. 네.
1: 거기도 요즘 괜찮지 않나요?
0: 괜찮은데 많이 나죠 차이가 한국 장애 피해에서는
1: 그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저는 자꾸 피해 가더라고요. 네.
1: 동지요. 네. 나의 동지요.
2: 왜 나만 안 돼? 막 이런 거죠, 지금. 왜 나만 사면 떨어지나?
1: 어떠세요? 조민정 팀장님도 뭐 개인 생활에 영향이 좀 있으신가요?
3: 네, 뭐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TF 꾸준하게 그냥 사는 편이어가지고 네. 개인 주식 또 뭐 있지만 그냥 매달 꾸준히 샀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꾸준함이 답이다.
1: 알짜배기시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금액을 빵 한 게 아니라 매달 넣으신 분들이 원래 더 알짜배기.
0: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 네. 밥 사세요. 아, 참.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출동지는 충북 청주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 주객전도 되어선 안 된다입니다.
1: 안 된다.
0: 안 된다.
1: 안 된다.
0: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로 월 보험료만 120만 원을 내던 한 가장의 사연을 통해서 이 보험을 무조건 유지하는 게 답인지 또 어떤 보험은 정리하고 어떤 보장은 남겨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과 쌍둥이 아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일주일에 치킨 배달을 두 번 이상은 꼭 시켜 먹을 정도로 치킨 마니아였던 저는 몇 년 전 조기 퇴직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치킨에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쏟아부으려는 저를 온 가족이 말렸었죠.
4: 아니 여보, 당신 살면서 장사는커녕 알바 한 번을 안 해봤잖아. 그런 사람이 덜컥 퇴직금을 다 털어서 치킨집이라니. 정말 괜찮을까? 차라리 어디 가서 알바라도 먼저 한번 시작해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0: 아이고 당신은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시작할까봐 나도 다 계산이 서있어 이 사람아. 내가 친구들만 한 번씩 와서 팔아줘도 적자는 안 날 테니까 걱정 말라고. 나만 믿어. 나 최정현이야.
1: 하지만 경험 없는 용기는 독이라고 했던가요?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빚만 잔뜩 남긴 채 장사를 접었습니다. 지금은 낮에는 배달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여유 있을 때 가입해둔 우리 다섯 식구 보험료가 무려 월 120만 원이나 되는데요. 당장 이번 달 애들 학원비도 밀려있는 상황인데 통장에서 보험료 나갈 날짜만 다가오면 가슴이 턱 하고 막힙니다. 주변에선 보험약관 대출이라도 받으라는데 이미 빚이 산더미인데 또 빚을 지자니 무섭고 그렇다고 다 해지하자니 손해가 너무 커서 쉬운 일이 아니네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머니특별시 문을 두드려봅니다.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아이 참 이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업 실패로 퇴직금이 날아갔고 현재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보험료 지출이 120만 원이나 되면 정말 이거 너무 부담이죠. 충북 청주였어요. 출동 다녀오셨습니까?
0: 네. 제가 바로 사연자분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1: 네.
0: 사실 사연 듣자마자 전화로 먼저 응급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1: 오, 어떡해요?
0: 일단 그 자동이체부터 해지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 그냥요? 보험을 해지하는 게 아니라 자동이체를 해지해요?
3: 네, 자동이체를 해지를 함과 동시에 이제 당장 빠져나가는 다음 주에 돈이 빠져나가 네. 그 상황들을 막는 거고요. 아. 나가고 나면 또 생계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체를 막아서 숨구멍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유예기간을 갖는 동안에 그 유예기간 동안에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2: 아, 이거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그냥 당장 보험료를 안 내도 괜찮아? 나 뭐... 뭔가 페널티 같은 거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거고 또 유예 기간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3: 네, 일단 유예 기간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험료를 안 냈어요. 제때 못 냈어요. 그러면은 바로 보장이 멈추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기다려 주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을 이제 유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은 그 달에 지금 이제 5월이잖아요. 네. 5월에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6월까지 기다려줍니다.
2: 한 달.
3: 6월까지. 네. 그래서 5월 달도 안 내고 6월 달도 안 내면 그때서야 보장이 이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 뭐 밀린 보험료를 두 달치를 또 다 내면은 전혀 문제 없이 또 보장을 이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은 그제서야 실효가 되는 겁니다. 보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보장을 멈춘 상태가 되는 거죠. 실효가 되면.
2: 그렇군요. 이거 사연자님처럼 진짜 당장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꿀팁이 되겠고요. 우선 자동이체를 해지해서 보험료가 당장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내 보험 점검하기. 그러니까 선 자동이체 해지 후에 보험 점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사연에서 보험약관 대출을 주변에서 좀 추천한다 하셨는데 이거 어때요? 추천할 만한가요?
0: 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보험약관 대출은 때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는 있는데요.
2: 네.
0: 사연자님의 상황에서는 일단 유의를 좀 하셔야 합니다. 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건데 대출을 받아도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그대로니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약관 대출이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빚을 갚으려고 빚을 더 얻는 꼴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2: 그렇군요. 보험약관 대출이 간편하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를 따져보라는 말씀이고요. 그럼 이제 사연 주신 청취자님 가족의 보험을 어떻게 개선해 주셨는지 살펴볼까요?
3: 네. 우선 사연자님은 오래전에 가입해둔 종신보험이 있었는데요.
2: 네.
3: 보험료가 30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 큰 부담인 상황이었습니다.
2: 아이고, 컸네요. 이렇게 부담인 종신보험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3: 일단 종신보험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죽으면 나올 돈보다 현재 가족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더 필요한 상태였고요. 또 당장 보험료를 줄이는 것만큼 또 빚을 일부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2: 네.
3: 그리고 정리함으로 인해서 해지한 급금이 3천만 원을 받아서 일부 대출을 상환했고요.
2: 오.
3: 당연히 그만큼 월 이자도 줄어들었습니다.
2: 약간 진짜 한숨 났다. 약간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 해지로 월 납입 보험료도 줄이고 대출 이자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도 완전히 새로 짰는데요.
2: 네.
0: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기존 월 보험료 120만 원 중에 해지한 종신보험 30만 원을 제외하면 5인 가족 보장성 보험이 월 90만 원이었습니다.
2: 네.
3: 네, 사연자님 보험은 1세대 실손 종합보험 그리고 자녀 3분은 2세대 실손 종합보험이었거든요. 이외에도 갱신형 암보험 그리고 다양한 보험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보장의 범위가 좁은 데다가 고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의료 트렌드에는 조금 맞지 않는 보험들이었습니다.
2: 신선한 단어 나왔습니다. 의료 트렌드. 의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0: 의료 트렌드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2: 네.
0: 예전에는 의료기술 자체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입원하고 수술하는 치료가 중심이었는데요.
2: 네.
0: 그래서 과거 보험들은 이 입원비나 수술비 위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암도 표적항암 치료, 뭐 중입자 방사선 치료, 면역항암 치료 이런 치료비가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고액 비급여 치료가 늘었고요. 뇌나 심장 질환도 시술이나 조기 치료 중심으로 바뀌면서
2: 예.
0: 입원 기간은 짧아졌지만 실제 치료비 부담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 아, 그래서 오래전 많았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가입한 보험들이라 실제로 내는 돈 대비 혜택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1: 네.
0: 월 보험료를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새롭게 준비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솔루션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볼까요?
3: 네. 일단은 부부는 1세대 종합실손, 자녀부는 2세대 종합실손, 이 5인 가족이 최근에 이제 보험료가 이 실비가 많이 상승한 상태

0: 였어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고요. 그리고 다른 특약들의 경우는 갱신형이 다수였기 때문에 5명의 종합보험을 해지할 경우에 종신보험처럼 일부 해지환급금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를 결정했습니다.
1: 거기에 가족 모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니까 월 보험료가 부부는 각각 3만 원대, 네. 자녀분들은 1만 원대로 보험료가 줄었고요. 네. 해지 환급금은 총 3천만 원가량이 되었습니다.
2: 많이 또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빚 갚는 데 썼을까 싶은데요.
1: 맞습니다. 사실 치킨집을 운영하시면서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해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을 여러 번 하셨는데 네. 쉽게 결정을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보험마저 해지해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무서운 마음도 들기도 했고 또 해지 후에 후회하게 될까봐 겁도 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섯 식구의 실손 종합보험 해지 후에 생긴 해지 환급금 이거 부채 상환했을까요?
0: 아니요.
2: 아, 예? 왜요? 네. 저는 당연히 했겠지 하고 아까 여쭤본 건데.
0: 네, 일단은 아이들의 교육비도 꽤 나오고요. 그리고 네. 또 갑작스럽게 소득이 감소될 여지가 얼마든지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예비비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혹시라도 월소득에 문제가 생기면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은 예비비로 준비하기로 했고요. 네. 하루만 맡기더라도 이자가 발생하는 CMA 계좌를 개설해 해서 네. 입금해 두었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 예비비가 마련되면 사람이 마음이 좀 편안해지잖아요. 네.
2: 아니 참 저는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한 게 아까 빚 갚는 데 써야죠 해가지고 쓰셨다길래 그럼 이것도 빚 갚아야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든든하게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셨다라고 주셨고요. 그러면 실손은 가족 모두 4세대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낮추고 건강보험은 새로 보완을 한 건가요?
1: 맞습니다. 사연자님은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셔서 유병자형 종합보험 16만 원, 그리고 아내분은 건강 조건이 좋으셔서 가성비 높은 일반 종합보험 11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동일하게 보장은 암 진단비 3천만 원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 각 2천만 원, 거기에 치료비가 걱정 없도록 반복돼서 나오는 고액 치료비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늘어난 실손 자기부담금 방어를 위해서 상해 질병 수술비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2: 아, 네. 진단비와 치료비까지 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보험이 남아있거든요. 아까 세 자녀 모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보험이 있었나요?
0: 네. 사연자님 부부가 이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기존에는 아주 과한 보장이었습니다. 네, 실손보험을 전환을 해서 잘 유지를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성비로 집중해가지고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보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1: 또 쌍둥이 그 두 아들은 네.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상해 진단비와 수술비를 강화를 하고 가족력을 고려해서 암 치료비를 보완을 해서 각 3만 원대로 맞췄고요. 네. 대학생인 큰딸은 실손의 암뇌 심장 진단비와 치료비 위주로 실속 있게 5만 원대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2: 아주 정말 저도 좋아하는 건데요.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셨네요.
0: 네, 여기에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사연자님 부부의 경우는 20년 납 90세 만기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자녀분들은 30년 납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 납입 기간이 다르네요?
0: 네. 사연자님 부부는 끝까지 본인들이 내야 할 보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서 20년 납으로 준비를 했지만 자녀분들은 30년 납으로 이제 한 이유가 네. 20년 납과 30년 납의 총 납입 보험료를 계산해 봤더니 그 차이가 생각보다는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드님의 경우는 성인이 되면은 상해 보장을 좀 줄여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다칠 일이 많지만 좀 커서는 줄여서 가져가실 그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납 보험료를 좀 낮추었습니다.
1: 따님의 경우는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네. 졸업 후에 취직을 하면 직접 보험료를 또 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렇죠 유지할 수 있게 월납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고 또 의견도 내시더라고요.
2: 이거 쉽지 않은데요. 되게 철이 빨리 들었나 봐요. 정말 현명하고.
1: 그렇죠. 나이가 어린데 생각보다 네. 너무 야무지더라고요. 또 2차 상담 때는 부모님이랑 함께 또 나왔는데요. 네. 자기가 졸업하면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멋진 따님이었습니다.
2: 감동입니다.

0: 이렇게 마음이 척척 맞는 5인 가족 최종적으로 월 보험료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살펴볼까요?
1: 네, 당초 120만 원이었던 가족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두구두구두구두구 50만 원으로 줄었고요.
0: 다섯 명인데요.
1: 여기에 해지 환급금이 6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0: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야, 매월 나가는 돈이 70만 원이 줄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6천만 원을 해지 환급금으로 수령을 하셨어요. 정말 너무 좋다. 혹시 지금 보험료가 버겁다 느껴지시는 분들 있다면 무조건 유지하기보다 이렇게 꼭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의 민원 만나볼게요. 878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는 4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종종 운전하면서 방송을 듣게 되는데요.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 중복 보장을 정리하라는 말에 시간을 내서 가족보험 증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 4명 모두에게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보상해주는 좋은 특약이라고는 들었는데 굳이 온 가족이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이거 한 명만 있어도 가족 모두 보장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으로 내는 보험료가 아까운데 정리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칭찬드립니다. 아이고. 이게 중복된 보장이 없나 시간을 내서 다 살펴보신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죠?
1: 맞습니다.
0: 자, 일단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4인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정리해도 되나요?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담보는 다다익선일 수도 있고 중복 지출일 수도 있는데요.
0: 네.
1: 그 전에 이 특약이 숨겨진 성질을 아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답게 한 명만 가입해도 등본상 거주하는 가족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건 맞는데요.
0: 네.
1: 하지만 두 명 이상 유지했을 때 얻는 아주 큰 보너스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0: 보너스요. 아유, 솔깃합니다. 뭐. 어떤 큰 보너스인 건가요?
2: 네, 바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건데요.
0: 네.
2: 보통 남의 물건을 파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물 배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20만 원 정도인데요. 근데 가족들 중에 두 명 이상이 뭐 가지고 있다, 세 명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비례보상에 의해서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상해야 되는 금액에 따라.
0: 그럴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2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하는데 가족 중에 두 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면 자기 부담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2: 네, 맞습니다.
0: 예.
2: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실수로 남의 집 TV를 부서뜨렸어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0: 네.
2: 1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한 명만 가입되어 있다면은 20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가족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0: 자기 부담금이 없다라는 거는 또 큰 힘이 되죠, 그때는. 그러면 4명 다 유지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가요?
1: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0: 네.
1: 자세한 이유는 퀴즈 하나 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빠밤,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0: 오늘 선발이 좀 안 맞죠? 미안해요. 왜일까? 아까도 사실은 제가 뭘 하나 했어야 됐는데 안 해가지고 우리 기술 감독님이랑 둘이 서로 어쩌지? 약간 이런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방금도 그것도 모르냐 해서 약간 삐끗했어요. 한 번 더 갈게요. 준비되셨습니까? 한 번 더 갑니다. 그것도 모르냐? 그렇죠. 퀴즈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손발이 맞게 되었습니다.
1: 네.
0: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1: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객관식인데요.
0: 객관식.
1: 네.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이 특약의 보험료는 대략 얼마일까요? 1번 3만 원,
0: 네.
1: 2번 13,000 원, 3번 3,000 원.
0: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2: 찍는 거죠. 찍기 신공.
0: 전 항상 이렇게 퀴즈를 풀 때 절대 정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풀거든요. 이렇게. 단독보험이 아니라 특약으로 가입이 되는데 얼마일까? 정답 3번.
1: 예. 잘 찍으셨네요.
0: 왜냐면요, 우리 실손보험도 요즘에 가격이 되게 낮잖아요. 근데 요 하나의 특약이 그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괜찮았나요?
1: 네, 네. 네, 괜찮은 접근이었습니다. 이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0: 네.
1: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렴한 곳은 뭐 1,000원대 후반, 지금 현재 비싼 곳은 3,000원대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0: 네.
1: 근데 이분이 지금 언제 가입한지는 모르겠지만.

0: 뭐 올해가 아니고 뭐 작년 그 이전이다라고 하면 1,000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커피 한잔 값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만약 보험료가 비싸거나 갱신폭이 크다면 효율을
1: 예.
0: 좀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이제 밖에서 제가 퀴즈를 딱 맞히니까 그 최정현 팀장님 표정이 많이 떨떠름했다고. 맞나요?
0: 아니, 크게 땡하고 싶었는데요.
1: 맞았네. 맞았네. 아, 조금만 웃어달라고
0: 맞출 줄
1: 바깥에서.
0: 몰랐습니다.
1: 예,
0: 네.
1: 아, 저, 제가 지난주에 다 틀렸거든요. 아하, 마지막,
2: 그러니까.
1: 예, 마지막 날 빼고 다
0: 아,
1: 틀렸거든요.
0: 정말요?
1: 마지막 날또
0: 근데
1: 정답
0: 왜
1: 같은
0: 제
1: 거 비.
0: 문제를?
1: 정신 차린 거죠, 이제. 정신
0: 안 돼요.
1: 똑바로 차리고 저는 문제 풀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3,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이거는 무조건 그럼 가입을 해야겠네요.
2: 뭐,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나씩 꼭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특약이거든요.
1: 네.
2: 왜냐면은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칠지
1: 네.
2: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요즘에 나오는 일상생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년 가까이 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은 비갱신도 있습니다. 비갱신도 있는데, 만약에 비갱신 보험을 혹시라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꿀보험이니까.
1: 유지.
2: 네, 유지를 하시는데 좋겠고요. 근데 물론 이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보험들이 막다안 좋은데 이 특약 하나 좋은 것 때문에 큰돈을 내는 이제 그런 불필요한 지출은 하시면 안
1: 네.
2: 되겠죠. 그래서 잘 따져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네. 그 문제 주셨을 때 우리 5922번님도 같이 문제 풀어주셨네요. 3번 3,000원이라고
0: 오,
1: 예,
0: 네.
1: 정답 맞으셨어요. 축하드려요. 드릴 건 없습니다. 자, 따져볼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고민하시는 8787번님을 위해서 한줄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0: 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자기 부담감을 없애는 용도로 유지를 하시되, 너무 비싸다면, 그 주력으로 보장받을 한두 명만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갱신형으로 가입된 것이 있다면
1: 있다면.
0: 우선적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럼 되겠네요. 좋습니다. 내 보험 증권에 이런 숨은 꿀 특약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전문가분들이 매의 눈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고 꼼꼼한 보장 분석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456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작년에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두분다 투병 중에 치매가 오셨고 요양병원에서 꽤 오래 계시다 보니 간병의 무게가 정말 크더라고요. 두분상 치르고 나서 저도 불안한 마음에 치매 간병 보험과 간병인 보험을 둘다 가입했는데요. 이제는 또 보험료가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는 정리하고 싶은데요. 어떤 걸 남기는 게 좋을까요? 같이 봐주세요라고 문자 주셨네요.
2: 일단 요럴 때는 우선적으로 보험의 목적이 좀 명확해야 하는 것 같아요.
1: 네.
2: 치매 간병보험은 치매라고 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단비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간병인 보험의 경우는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지만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만,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쓸 때만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2: 성격이 좀 다릅니다.
0: 이 사연자님 부모님처럼 심장질환이나 암등 다양한 질병으로 그 입원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범용성이 넓은 간병인 보험이 유리할 수 있고, 오로지 장기적인 치매 투병이 가장 걱정이 되신다면 생활비를 계속 주는 치매 간병보험이 더 든든할 수도 있습니다.
1: 치매 투병이 걱정이 된다면 치매 간병 보험을 선택하고 다양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 가능성이 염려된다면 간병인 보험을 선택하라는 거군요. 그래도 고민이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선택 기준을 주신다면요?
2: 일단 저는 보험료.
1: 보험료.
2: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1: 네.
2: 싶어요. 보험료의 성격을 보면은 저희가 좀 전에 갱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계속 보장을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갱신이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되겠죠.
1: 네.
2: 그렇다라면은 저는 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중반이시면은 은퇴 후에 소득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이런 갱신형으로 간병비나 내지는 이제 치매, 장기 간병 상태 이렇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 고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상세 보장 한도를 체크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치매 간병보험이라면 경증 치매부터 보장이 잘 되는지, 그리고 간병인 보험이라면 부모님이 계셨던 그 요양병원에서도 충분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성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치매 간병보험과 간병비 보험을 가입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가입한 상품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구분하기, 경증 치매도 보장해 주는지, 요양병원 입원 시에 충분히 보장이 되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험의 전체적인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싶은 분들, 보험 점검을 원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분들에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28번님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2세대 실손보험 갖고 있는데요. 올해 유도 분만을 시도하다가 응급 제왕 절개를 받았습니다. 임신 출산은 실손 청구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응급 제왕 절개의 경우 보장이 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요. 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거든요.
2: 안 됩니다.
1: 아, 안 돼요.
2: 네. 안 됩니다.
1: 그냥 안 돼요.
2: 실비는 지금 2세대 네. 실비라고 하셨잖아요. 2세대 네. 실비의 경우는 일단 O코드거든요. 응급이든 아니든 출산 관련해가지고 O코드는 모두가 다 면책입니다. 질병코드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세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5세대의 경우는 임신 출산에 대해서 보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2세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응급 상황이든 아니든. 다만 수술비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비의 경우 제왕절개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장 뭐 그런 특약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수술비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지만 실비에서는 안 됩니다.
1: 그런 거군요.
2: 네.
1: 아, 그 뭐 제왕절개는 보장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나는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지 했거든요.
2: 수술비입니다.
1: 아, 수술비를 받았던 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그걸 못 풀어가지고 난 뭐지 계속 그랬는데요.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는 원포인트 콕 집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지금 보험료가 많이 버겁다면 꼭 유지가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1: 방법은 있다.
0: 네.
2: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요. 네.
1: 또 하죠.
2: 이번에는
1: 뭐.
2: 제가 먼저 하겠어요. 아, 보험료에 부담이 있으실 때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도 이것도 마음에 걸리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거는 안 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숨쉴 구멍이 있다.
1: 그래, 맞아요. 그냥 그 내 보험들을 묵혀두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때때마다 꺼내서 살펴보고 뭔가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귀찮다 하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전문가분들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또 손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2: 사실 건강검진과 같은 거거든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다시 열어보셔야 되는 거고 정걸 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의료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1: 예, 막 10년, 20년 그냥 장로 안에 묵혀두시지 마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내일 오전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끝곡은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띄워드리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혜지였습니다. 내일 뵐게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3: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 5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일부 우박이 탐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또 날씨도 흐리니까요. 되도록 전조등을 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점심시간대라 아직은 일부 구간에서만 밀리고 있는데 고속도로 중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가는 길 마성터널 부근에서는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화 작업은 모두 끝난 걸로 보이지만 방음벽에도 현재 불이 번지면서 잔불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3, 4, 5차로와 갓길이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 습도는 6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구입니다. 최강일구입니다. 앞서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작하는 방법의 비밀은 복잡하고 과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은 업무로 나누어서 그 첫 번째 업무부터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이나 왕자와 거지 같은 걸작도 그 시작은요, 마크 트웨인이 펜을 들고 나서부터였을 겁니다. 아무리 원대한 계획과 포부가 있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런 걸작은 나오질 않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일, 아니면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 시작부터 하자고요. 5월 11일 월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 꼬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박남정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박남정 사랑의 불시착 듣고 왔습니다. 날이 좀 흐립니다. 약간 이슬비도 내리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왔다가 그치고 왔다가 그치고 날은 좀 선선하고요. 지난달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석유 제품 운반선이 여수에 도착했더라고요. 오동도항에 도착을 했는데 내비게이트 맥앨리스터 헌데요. 여기 배에 뭐가 실려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프타 6만 톤이 들어있습니다. 나프타 6만 톤이면요. 비닐봉지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 나프타가 에틸렌을 만드는 핵심 원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틸렌을 갖고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무엇보다도 뭐 종량제 비닐봉투도 뭐 없습니다만은 가장 사람한테 중요한 병원 주사기라든지 또 약 포장재라든가 이런 의료 소모품 부족 문제가 불거졌는데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 같네요.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오늘 오전부터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성과급의 산정 방식인데요. 노조의 주장은 이거랍니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개인별 상한 없이 지급을 해라.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나눠줘라. 그렇지만 사측에서는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하겠다.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가 업계 1위를 달성할 경우에 최고 수준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눴습니다. 15%냐 10%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결렬이 된다면 노조 입장에서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21일이면은 벌써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네. 잘 좀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서 최승호 위원장은요. 오늘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또 상한제 폐지 요거를 제도화를 계속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강경 입장을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잘 되기를 좀 기다려보고요. 오늘부터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유예 조치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재개가 됩니다. 3주택 이상인 사람한테는 만약에 집을 팔게 되면 세금에 현 세금의 2배 이상 낼 수도 있다고 그래요. 최고 세율이 82.5%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오늘도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돈가스 PD가 어떤 또 깜찍한 돈가스 퀴즈를 준비했는지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하영이 부르겠습니다.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양광모 시인의 노랫말이죠.

돈가스 퀴즈합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폰에 샵 0951 문자창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돈가스 퀴즈 정답 맞히시고 두 번째 쓸 거는 오늘부터 26개 나눔 선물이 아니고요. 예. 감사하게도 한 군데서 또 예, 나눔 선물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27가지의 나눔 선물이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그중에 하나 적으시고요. 받고 싶은 거.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연구의 문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돈가스 PD가 돈가스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퀴즈 정답을 지금부터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 이거래요. 조금 전에 뉴스 짧게 전해드리면서 우리나라 여수 오동도에 6만 톤이 들어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원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에요. 비닐봉지라든지 주사기 만드는 데 쓰이는데 요 물질이 뭘까? 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기 두 개를 올려놨는데 아주 보기를 돈가스 PD가 깜찍하게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나프타, 2번이 아, 2번이 아주 쌈박합니다. 어서타래요, 어서타. 예. 예. 1번 나프타냐, 2번 어서타냐. 왜 야타도 하나 적어놓지. 예. 자, 정답 모르시면 몇 번? 1번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나눔 선물이 포함된 27가지의 나눔 선물을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두 번째로 적으세요.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바디국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 봄 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에서 중학생 강의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또는 소뚜껑 닭볶음탕 2인분,

반만 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 홍삼 진액, 약사들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GM팜의 더 스트롱 포맨,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에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독일산 최상급 찻잎과 건조과일로 만든 블렌딩 티, 고기 맛집 고깃집 안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인천 검단 신도시 싱싱초밥의 싱싱정식 2인분.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는데요. 한 청취자께서 나눔 선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하신답니다. 일산 마두역에 있는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이랍니다. 네. 자, 27가지 나눔 선물 다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찐 애청자 또 자영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적으시고요.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지금부터 쏙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유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혼합물인데 이걸로 우리가 종량제 비닐봉투를 만든다거나 주사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뭘까요? 오늘 오전에 여수 오동도항에 예, 왔습니다. 6만 톤을 싣고 이 배가 도착했는데 이 물질이 뭘까요? 1번 나프타, 2번 어서타. 네. 시사 상식이면서 난센스 보기를 올려놨습니다. 자, 1011 청취자께서 안녕하세요. 분당 판교산 애청자예요. 당첨된 식사권으로 지난 주말에 분당 곱창에 가서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식당 사장님께서 당첨되기 진짜 어려운데 축하드린다고 연신 말씀해 줬네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011님 분당 양곱창 다녀오셨군요. 온 가족이 잘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아유 저희도 뿌듯하고요. 분당 곱창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0380님께 0380님께서 민원 문자를 보내셨네요. 수제 왕만두 당첨이 됐는데 아직 못 받았다 이렇게 민원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0380님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합격자를 쫙 발표를 하겠습니다. 김목경이 부릅니다.

김목경의 부르지마 듣고 왔었고요. 자, 노래 들었습니다.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이죠. 1번 나프타가 정답입니다. 여수 오동도에 6만 톤이 지금 막 들어왔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자, 첫 번째 당첨자 2406번님 축하합니다. 1번 나프타가 정답이고요. 오란다 세트 받고 싶어요. 왜냐? 남편이 좋아해요. 듣게 됐는데 재밌네요. 남편하고 같이 먹고 싶거든요. 2406님 부부한테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두 분이 맛있게 드시고요. 4499번님 당첨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저는 용달하는 사람이고요. 비닐 배달하는데 도착지에 일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비닐 포장을 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집사람과 같이 수제만두를 먹고 싶습니다. 저한테 행운이 올까요? 네, 행운이 가셨습니다. 4499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99번님은 나프타를 그냥 딱 맞추셨네. 비닐 배달하는데 도착지에서 일을 못하고 있더라. 비닐 포장하려 해야 되는데 비닐이 없으니까. 왜? 나프타가 수급이 안 되니까 비닐을 못 만들잖아요. 네. 현장을 아주 보고 계신 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제 나프타 6만 톤이 조금 왔으니까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4626번님 당첨입니다. 정답 1번 나프타예요. 비가 옵니다. 최일구 아나운서 목소리 들으면서 하루 마감합니다. 일요일마다 동호인들과 자전거 타는데 선크림을 받고 싶습니다. 자전거 동호 회원이시구나. 오늘 처음으로 네, 신규로 들어온 일산 마두역의 오킴스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선크림 네, 4626번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0: 일반 그 화장품 회사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건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피부과에서 직접 만드는 선크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자, 이번에는 2896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 나프타입니다. 저는 가락동의 바다나라에 받고 싶어요.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저희 집사람 칠순 기념으로 보답하고 싶네요. TBS의 정상화도 기원합니다. 네. 칠순 기념이 어머니도 아니고, 네, 아내분의, 아내분한테 존칭을 해주셨네.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저희 집사람의 칠순 기념으로. 2896번님 부부를 위해서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봄 도다리 세 꽃이 모둠에 2인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같이 가셔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3528번님입니다. 애청자예요. 이 프로그램 최일구와 리켄라디오 아주 좋아합니다. 정답은 1번 나프타고요. 홍산 진액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3528번님한테 홍삼 진액 보내드립니다.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보내드리겠습니다. 3528번님이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이분을 전화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예, 씩씩하시네. 어디 계세요?
1: 여기 저기 평택에 있습니다.
0: 평택이시구나. 네. 평택 시내.
1: 안성 선생님들 안성이시더만요.
0: 그렇죠. 평택 옆에 안성. 안성 옆에 평택. 평택 어디 시내세요?
1: 예.
0: 예. 그
1: 오도
0: 무슨
1: 살고 있습니다.
0: 평택역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 평택역 뒤에 그 고덕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0: 아, 고덕 신도시.
1: 네, 그
0: 예.
1: 삼성전자 막 특혜 지금
0: 그렇죠.
1: 짓고 있는.
0: 거기 저 KTX 여기 GTX 역 지재역인가 있는데 아니에요?
1: GTS는 없고 그 지제역은 지금 SRT가 다니죠.
0: 아, SRT, SRT. 예, 그렇구나.
1: GTX는 한 3년 뒤에 준것
0: 그렇죠. 거기가 GTX C 노선이 되나요? A 노선이
1: 같아요.
0: 되나?
1: 네.
0: A가
1: 모르겠어요.
0: 들어오는 거죠? A. 예. 지금 어떻게 청취자님 어느 정도 마일리지는?
1: 올해 70이네요.
0: 예?
1: 올해 70이에요.
0: 아, 형이세요, 저보다?
1: 네.
0: 좀 목소리가 어려가지고 조금 저는 한 5학년 몇 반쯤 되실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
1: 아이고, 엊그제 골프 치러 갔더니 85 되시는 분이 부부간이 골프를 오셨는데 저보고 얼굴 이렇게 마스크를 했는데 50대 중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몸매만 보고.
0: 야, 마스크까지 꼈는데도.
1: 네, 마스크 끼고 얼굴에 안 보이, 주름살이 안 보이니까 그랬겠죠.
0: 야, 얼마나 동안이시면, 저도 목소리 듣고, 내 동생이네 했는데, 형님이시네.
1: 아, 제가 조금 위에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면은, 원숭이?
1: 탁띠요.
0: 7.
1: 원숭이 띠는 56년생
0: 57.
1: 띠는 하나고,
0: 57 닭이네.
1: 57년 닭띠.
0: 예, 닭띠.
1: 이종환 선생님 맨날 뭐 58년 개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전에.
0: 에에에.
1: 그 이후에 57년 닭띠.
0: 저보다 3살 형이시네. 아,
1: 아이고,
0: 형님 저 평택 날씨 지금 어때요? 흐려요, 거기도?
1: 그래요, 지금 빗방울이 잠 떨어지려고 그러고
0: 서울도 지금 그러거든요. 오,
1: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거기
0: 근데
1: 저 아나운서님하고 그 황당 쌤, 그 취급 그 코미디언님 아주 재밌게 프로그램 진행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잘해줬습니다.
0: 아, 저희 목요일날 황당 이종황 선생님.
1: 예,
0: 예.
1: 그분이 궁금해갖고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0: 아직 그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이
1: 그랬어요.
0: 37년생인 소띠인데. 아, 이제 공개하라고 채권자한테 들킨다고. 예? 일체 정보를 얘기 안 하는 조건으로 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좀 양해를 좀
1: 아니요.
0: 해주시고.
1: 인터넷에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일부러 자료를 방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 두 분이 아주 재밌게 잘하시는데.
0: 아이, 고맙습니다. 목요일 날저 이종황 선생님 오시면은 제가 형님 얘기 꼭 해드릴게. 예. 아니, 근데 나이가 70이신데도 그 골프를 치시네요?
1: 아이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0: 예.
1: 계속 지금 운동을 하거든요. 헬스도 하고.
0: 헬스도 하세요?
1: 수영도 하고, 골프도
0: 오메.
1: 하고.
0: 수영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0: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1: 아, 진짜 스포츠맨이시네. 젊을 때부터 쭉 이어오신 겁니까?
0: 예. 구기 종목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1: 구기 축구?
0: 예. 축구하다가 뭐 무릎 뼈 부러지고 배구하다 갈비뼈 부러지고 뭐 하여간 이것저것 배구를 직장에서 배구를 많이 했었죠.
1: 만능 스포츠맨이시네. 아니,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아, 전에 저 공무원에 있었어요.
1: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 이제 공직에서도 이제 은퇴를 하신 거고, 예.
0: 예.
1: 저도 이제 3년 뒤면 형님처럼 그 나이가 될 텐데, 예. 나이
0: 우리
1: 70
0: 아나운서님도
1: 되면서, 아, 형님 말이요.
0: 젊으시잖아요.
1: 아, 형님
0: 예?
1: 말입니다. 나이 70 되셨다고 그러는데, 지나온 70 인생 이렇게 돌아오면서, 뭐가 가장 아쉬웠다고 생각 드시는 게 있어요?
0: 아, 저는 이제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1: 지금 늦게 낳으셨구나.
0: 아니, 이제 결혼, 제가 그때 31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물론 늦었지만,
1: 늦으셨네.
0: 또 아이들도 또 공부하다가 또 늦네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친구들은
1: 자녀분들이
0: 다 이제 뭐, 손주 뭐 그랬는데,
1: 아,
0: 그런 것들.
1: 그게 좀
0: 근데
1: 아쉽구나.
0: 그것보다도 애들이 좀더 나은 그런 직장을 갖고 생활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서운하기도 합니다.
1: 네, 자녀분. 아니, 자녀분 말고, 나 인생에서.
0: 제가 이제 인생에서는 하여간 좀더 뭔가, 예, 물론 그 제가 다닌 직장에서는 하여간 뭐, 제가 목표하는 것은 다 도달했는데, 좀더더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을,
1: 네.
0: 내가 이제 내 승진하고 하는 데 힘을 쏟았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후회스럽구만요.
1: 네.
0: 네,
1: 앞으로
0: 가족들을
1: 이제,
0: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쳤어야 되는데.
1: 네, 그런 게 아쉬움으로 남으시고,
0: 네.
1: 앞으로 이제 인생 이모작, 멋진 황혼을 이제 시작하실 텐데, 앞으로의 꿈은 뭐예요, 형님?
0: 앞으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건강하고, 저도 이제 죽음의 고비를 몇번그 넘겨가지고, 뭐, 병원에서도 이제 조금만 늦었어, 죽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했었는데, 건강하고 또 아이들이 또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는구나. 예, 자세히는 제가 여쭙지 않을 거고요. 알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청취자께서 저분이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 가끔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0: 자주 들어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기 이제 인터뷰 마치면서 노래 하나
0: 예.
1: 좀저 빠블 PD가 틀어준다고 그러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0: 저는 이제 그 좋아하는 나훈아의 갈무리.
1: 갈무리.
0: 예.
1: 자, 한 소절만 시작.
0: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1: 빠밤빰.
0: 됐습니다.
1: 아이고, 평택 형님.
0: 예.
1: 고맙습니다. 정말 네,
0: 감사합니다.
1: 아내분하고
0: 예.
1: 멋진 인생 사시길 바라고요.
0: 예,
1: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자,
0: 예.
1: 신청곡 나갑니다. 나훈아의 갈무리.

네, 평택 형님의 신청곡이었죠. 나훈아의 갈무리. 예, 내 사랑 갈무리 잘 해놓자, 잘 간수해놓자, 이런 노래 들었습니다. 양주 수색대님, 저희 또 찐 애청자시죠. 1096님인데 이분이 이제 장흥에서 이제 고향 양주로 올라오셨네. 예. 오늘은 전남 장흥이 아니라요, 양주 하늘 아래에서 근무하며 듣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흐린 날씨지만은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서 꽃향기가 바람에 많이 들어와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일구 여러분이 두 분 PD님 수고하세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양주 수색대님. 아카시아 꽃 정말 많이 폈더라고요. 저도 주말에 고향 안성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도로변에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었어요. 옛날에 아카시아 꽃 여러분들도 다 추억이겠습니다만 갑자기 아카시아 꽃 얘기 나오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고향 안성에 있었을 때인데 요맘때 5월달이었어요. 제가 6월 말에 군대 갔었으니까 아카시아 꽃이 한참 후드러지게 피었을 때인데 이때 저희 동네로 양봉하는 분들이 벌통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 꿀채집을 하고 계셨어요. 한 보름 정도는 있다가 하셨는데 친구들하고 한번 갔다가 우연히 갔더니 동네 여기 청년들이다 그랬더니 이 꿀을 저 한 대접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그 귀한 꿀인데 언제 먹어보냐 싶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에너지나 좀 보충해야 되겠다 싶어서 벌컥벌컥 마셨거든요.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앞이 뇌려가지고 그 꿀을 한꺼번에 그렇게 먹으니까 뭐 거의 혼수 상태가 되는데 왜 그런지는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카시아 꽃 얘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 지금 벌 채집하러 전국적으로 꽃 따라서 다니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양주 수색대님이 이번 주부터 또 양주를 누비시면서 하루에 10km씩 구보 아니면 산책하시겠네. 이분은 어마어마하게 건강하실 것 같아요. 아카시아 꽃 얘기도 나온 김에 이 노래 다 알죠? 동구바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서수남과 한창일이 부릅니다. 과수원길.

0: 네, 동구박 과수원길 듣고 왔어요. 동구박 하면 동구가 이게 저 한자죠. 마을 입구다. 마을 동네 어귀. 동네 어귀에 있는 과수원길. 네, 거기에 동네 초입에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고 그 주변에 과수원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옛날 생각 많이 나죠. 예. 노래 잘 들었고요. 556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일구형. 정답은 1번 나프타고요. 저는 한국방송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69년생 만학도예요. 나눔 선물 당첨된다면 같이 공부한 청심 스터디 25기 동기들과 스크린 골프를 같이 치고 싶습니다. 아, 5564님께 69년생이면 저 파블로 PD보다 1년 동생이시네. 5564님 25기 동기들을 위해서 저 스크린 골프, 브라보 골프에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제 후반시고 조금 있으면 60다 되시는데, 아, 법학 공부를 하고 계시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 564번님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 일본님.
0: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1: 반갑습니다. 아, 공부는 14년도에 들어가가지고,
0: 네.
1: 예, 대학 학사 따고,
0: 나 이미 다 이제 끝내셨구나.
1: 예, 다시 대학원 들어가서
0: 예.
1: 또 3년 공부해서 석사까지 땄습니다.
0: 야, 석사까지.
1: 2년 전에, 예,
0: 하,
1: 2년 전에 땄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석사 땄을 때가 몇살 때셨어요?
1: 그때가 대학 들어간 지 7년, 8년 정도니까,
0: 예. 야,
1: 55였었습니다.
0: 54세 석사.
1: 예.
0: 아우. 그거 하기 어려울 텐데, 나이 먹어서. 에?
1: 머리에,
0: 네.
1: 예, 머리를 감으니까, 머리카락이 엄청 다 빠졌어요. 그래서 대머리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0: 아, 이거 석사 논문은 못 쓰셨어요, 그래서.
1: 논문은 안 썼습니다.
0: 종합시험 보셨구나.
1: 예. 종합시험 보고, 예,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0: 그렇구나.

0: 어떻게 늦깎이를 이렇게 공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젊을 때 못하시게 되고 나중에 하신 이유가?
1: 그렇죠.
0: 예.
1: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공부해야 하는데도 그냥 놀러 다니느라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다학년 때 이제 뭘 이제 하고 싶어서
0: 네.
1: 예. 그리고 애들한테도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0: 예.
1: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0: 예.
1: 아 엄청 힘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니, 다른 공부도 아니고 법학 공부하면 이거 순전히 외워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은,
1: 처음에는 용어 때문에 힘들었죠.
0: 그러겠죠. 그리고 전부 다 법학 용어라는 게 어렵잖아요. 전부 한자 투성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지금은 뭐 한자로는 안 나오는데,
0: 예. 그러면은 이거,
1: 한자를 한글로 만들어 놨으니까 더 어렵죠.
0: 그렇죠. 더 어렵죠, 사실. 사실, 한글로 쓰고 가로 열고 법학 같은 거는 가로 열고 한자 병행해야 돼. 그래야지 훈을 좀 알아서, 아, 이게 뭔 뜻이구나 할 텐데. 그건 그렇고 말이죠. 이거, 뭐, 본업을 하시면서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 하고 계셔요?
1: 자영업하고
0: 자영업.
1: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0: 혼자 개인 사업하시는 거 그러면 어떤 거지 여쭤볼까요?
1: 그때 법학 공부할 때는 서울에서 그 LPG 배달했었어요. LPG.
0: 오, 트럭으로? 네. 어느
1: 지금은
0: 동네에서요?
1: 그때는 강서구.
0: 그러니까 뭐, 서울이니까 아파트보다는 사업체, 음식점 같은데.
1: 음식점이 대부분이죠.
0: 아, 그거 일하시면서 힘드시면서 공부를 하셨구나. 요새는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과거에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1: 지금은 안성에 있습니다.
0: 안성에서 하세요?
1: 지금
0: 안성에서
1: 안성에
0: LPG
1: 있습니다.
0: 배달을 하고 계시다고?
1: 며칠 전에 제 와이프가 나왔었는데.
0: 아, 그분 남편분이구나.
1: 제가 허리가 아파서
0: 예,
1: 와이프 때문에
0: 그때,
1: 못 가보고.
0: 안성의 대덕면인가? 그죠? 대덕면에서 그 여주로 가스 배달하러 간다고 하셨어.
1: 맞습니다.
0: 그분 남편이시구나.
1: 항상
0: 어쩐지.
1: 듣고 있습니다.
0: 예. LPG, 요즘은 LPG 말이에요. 뭡니까? 그 집집마다 왜큰통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안 해요?
1: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 하얀 게 많이 들어가는 그거. 그거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1: 월 땡크요.
0: 탱크.
1: 제가
0: 그러니까 그날 여주에 무슨 양계장에 LPG 배달하러 간다는 게그큰 LPG
1: 맞습니다.
0: 탱크에 충전하러 가시는 길이었구나. 아, 제가 좀잘
1: 대가리
0: 알죠, 그런
1: 농장.
0: 거. 저희 저 작은 형도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이원 에너지.
1: 제가 이온 에너지에 가스 그를 담으러 가는데.
0: 그러십니까?
1: 안성에 이온 에너지요.
0: 그러시구나. 저희 작은 형은 뭐 2년 전에 이제 타계를 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알아요. 그 가스 업계에 대해서. 저희 그 삼죽에도 그 가스 하는 분이 있는데, 미래가스라고.
1: 있습니다.
0: 아세요?
1: 한번 정도는 얼굴 봤을 거예요.
0: 전화 끝나고 내가 한번 통화해보세요, 한번.
1: 아닙니다.
0: 알았어요. 가스 한다고 그래서 좀 여쭤봤고, 청심 스터디 공부 모임이라고? 지금도 그분들을 만나나 봐요, 그러면?
1: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청심 스터디가, 법학과 동아리예요.
0: 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그래서 거기, 이제 청심 스터디에 가면은 이제 그 졸업한 선배들이 저희들을 이제 가르쳐 줘요.
0: 그래요. 하여튼 브라보 골프 찾으셔가지고 잘 재밌게 치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님 그 가스 사업장이 그 38번 국도 타고 가다 보면 보여요, 그러면?
1: 아니요, 그쪽은 아니고요.
0: 예. 네.
1: 저는 그 고3 저수지 있는데
0: 아,
1: 그쪽에
0: 그쪽이시구나. 네,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요새 세종포천 고속도로 생기면서 고3 휴게소 생긴 거 거기 가보셨어요?
1: 고3 휴게소 자주 가요. 거기 쇼핑도 가고,
0: 그러시구나.
1: 우리 집에서 고3 휴게소 가면은 통행비가 없어요. 그냥 들어갔다 그냥 나와요.
0: 아,
1: 그래서,
0: 그러시구나. 예. 거기 한번
1: 저축도
0: 갔더니 좀
1: 하고.
0: 복잡하더라고요. 그 아니. 예. 알겠습니다. 자, 가서요. 골프 재밌게 치시고요. 예.
1: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안성에서 가스 사업하고 계신 청취자하고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2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인데 오늘은 월간 아름다워라 하는 날입니다. 아름다워라 이 노래 아시죠? 가수 성환 씨가 나오고요. 나는 외로운 밤나비 피아니스트 겸 가수 진영 씨. 자, 7080 가요 팝송 라이브로 즉석에서 신청해서 불러드립니다. 네, 미리 문자로 노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간 아름다워라 성환 씨, 진영 씨, 또 김태발 씨, 저 이렇게 네 명이서 시작과 함께 조금만 지나면 금세 50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2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3시 3부 월간 아름다워라 기대하시고 끝곡은 이 노래 틀게 됩니다. 강민주가 부릅니다. 오.

0: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강풍에 파손되거나 날아갈 우려가 있는 옥외 간판, 현수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하시고요. 낙뢰와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돌풍과 빗길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하천변과 계곡, 배수로, 해안가 저지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세종대로 숭례문 쪽으로 가는데 대한문 부근 하위 한개 차로가 집회 관련해서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3부 시작합니다. 피아니스트일까 가수일까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전날 노래 듣고요. 월간 아름다워라 시작합니다.

0: 만해
1: 쓰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미 히트곡이죠. 장안의 화제 라고 저 인간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대줍니다.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월간 아름다워의 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 기타리스트라고 지켜세웠는데 뭐 한번 해봐요. 예? 네? 연주 한번 해봐. 이사리 기타입니다. 자, 이어서.
1: 자, 이어서 이 기타리스트 겸 가수 아닙니까 저분이? 요번에는 피아니스트 겸 가수 허리케인에서는 이미 히트곡 밤나비로 아주 밤을 뜨겁게 물들이면서 달달한 낮 들어주세요 예, 이어 자작곡입니다.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감성 트롯 퀸 가수 진영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나비 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목소리가 왜 그래요?
4: 아, 좀 다른 컨셉으로 좀 하고 장착해왔습니다.
3: 감기?
2: 섹시 네, 컨셉.
4: 아유, 열심히 노력해봤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3: 온열 감기 아주 무서운 건데. 뭐, 한타 뭐 이런 건 아니죠?
4: 네네.
3: 전혀 그런 건 아닌 거고.
4: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3: 좋습니다. 네.
1: 보통 저희가요, 네. 아까 기타리스트 할 때 우리 19 앵커께서 좀 들려줘라 부탁을 하셨잖아요. 보통 이렇게 피아니스트다, 기타리스트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씨 뭐 비가 좀 오락가락 하는데 음악 나오고 이런 날씨일 때 그 마음을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3: 오늘의 네,
1: 날씨에 비해서 이런 구름이 하면서 그
3: 기타로
1: 호르무즈가 좀 막혀 있고 뭐 그런 거.
3: 답답하다. 답답해. 아우 답답해 이 세상.
1: 그 음악으로 표현해줘.
3: 기타부터. 네.
1: 야 트럼프야. 석유는 언제 지나다니니 날씨도 흐린데
3: 아이 좋습니다.
1: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멜로디다 이거
3: 뭔 노래예요 이게?
1: 너네 빗속을 들었어 아 애드립으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피아니스트 좀 아, 네, 저희, 어떻게 되겠습니까?
4: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가지고 이제 네. 저 다시 피아노 학원 끊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1: 우리 일구형대 다니는데 싸게 해드릴게요 같이 다니고
4: 괜찮을까요?
1: 네? 그 애드립으로 좀 부탁을 해요 딱 이 기분을

0: 나도 노래 치네요.
1: 아유, 잘합니다.
2: 지금 오늘의 날씨를 표현해 주셨어요.
1: 분위기. 연습도 없이 저 즉석에서 연주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2: 애드립으로 해야 돼요.
1: 예지 아빠님이 이런 네. 문자를 보냈어요. 읽어주세요.
2: 부산 빵집 왕자 성화님. 잠깐만 이게 뭔 말이.
0: 아, 빵빵 터진다.
2: 진짜. 노래도 미모도 마음씨도 너무 아름다운 5월의 여신 진영님.
0: 갑자기 저예요? 네.
2: 신들린 애드립의 천재 작곡가 대바리 형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1: 정말 포장의 기재시네. 예지 아빠님이. 근데 왜 성환 씨 보고 빵집 왕자라고 그랬죠?
2: 그러니까요. 네?
3: 글쎄요. 뭐 얼굴이 많이 부었다고 그랬나? 네. 네. 아니 지난 방송 때 네. 제가 특이한데 어디서 라이브 해봤나고 이렇게 일구앤디가 네. 물으셔서 네. 빵집에서도 라이브 해봤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마
1: 아 그래서 네,
3: 그래서 빵집 왕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1: 기억하고서 네. 빵집 왕자 그랬구나. 네. 근데 빵집 그러니까 빵빵거리는 요새 들리잖아.
2: 네.
1: 그저께인가 어젠가 왜 빵형이 서울 북촌에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 있었어. 브래드 피트.
3: 예, 예, 예.
1: 알아요 몰라요 브래드 피트. 아, 빵형이라고 그러잖아.
3: 예,
1: 빵형.
3: 예, 예, 빵형. 예.
1: 아,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이게 네. AI로 만들어 놓은 사진이다.
2: 아, 진짜?
1: 야, 이거 AI 폐해가, 이거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네, 되면. 네, 나 진짜인 줄 알았어.
0: 그러니까요.
2: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1: 아니, 빵집 왕자 성황 그러니까 그게 생각 떠오르네.
2: 그래도 비교할 게 있지, 브래드랑 비교해. 네?
1: 아니, 그러니까 별개 얘기인데, 북청 네. 한옥천 마을에서 브래드 피티가 어떤 남자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둘이
2: 네.
1: 사진 찍은 게 인터넷에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0: 그러니까요. 다들 믿고.
1: 조금 전에 보니까 네. 아까 쉴 때 잠깐 휴대폰 보니까 AI로 만든 자작극이었대. 아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예.
2: 그러면 성환 씨는 가장 특이한 곳에서 노래를 하신 곳이 빵집이고.
3: 네.
2: 진영 씨는 뭐 그런 혹시 그런 데가 있나요 혹시? 아주 저분은 호텔에서 노래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네? 특이한 곳 장소.
1: 호텔 커피숍?

일자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속도를 지닌다는 것. 이건 앞선 전제인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꺼낼 수 있는 파생 결과이기도 해요. 경험상으로나 직관적으로나 우리는 이미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속 100km가 제한 속도인 고속도로를 우리가 달리다 보면 대부분 제한 속도 언저리에서 차들이 운행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우리가 차 안에서 주변 차들의 형태나 생김새, 그리고 뭐 번호판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건이 달리는 차들이 거의 우리와 같이 정지한 것처럼 뭐 특별히 뭐 멀어지거나 당겨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관찰자인 내가 보았을 때 상대방의 속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0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100km로 달리고 있는 것들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상대 속도가 거의 0 언저리 있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우리는 인지를 그냥 하고 있어요. 이걸 확장해서 만약 내가 빛의 속도만큼으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나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0이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자동차 보는 것처럼 멈춰있는 빛도 볼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아인슈타인은 앞선 에테르라는 물질, 즉 빛을 나르는 매질의 존재를 버려버림으로써 빛의 속도는 등속으로만 움직인다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랑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속도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게 돼요. 왜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주장할 수 있었는지 잠시 그 이야기를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는 제가 예를 들어 레이저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푹 만들어볼게요. 그럼 이 레이저에서 뿜어지는 빛은 두말할 거 없이 빛의 속도인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속도는 이제 진공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의 빛의 속도는 살짝 느려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설명이랑 관계없으니까 이건 잠시 무시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만약 이 레이저를 제가 달리는 차 안에서도 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그때도 빛의 속도인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그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는 로켓 속에서 레이저를 쏴도 역시나 동일하게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나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면 레이저 포인터가 빛을 만드는 원리가 결국 맥스웰 방정식의 3법칙과 4법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자기 파동을 만드는 방법과 같기 때문이에요. 빛을 만드는 장소가 어떻게 움직이는 간에 만약 이 장소가 등속으로만 움직인다면 그 장소에서 빛을 만드는 원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똑같을 테고, 특별히 매질을 타지 않는 이 빛이라는 특수한 파동은 어떤 운동 상태에서 만들어졌는가와 전혀 상관없이 공간 속으로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빛을 퍼져나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빛은 등속 운동을 하는 한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지게 된다고 아인슈타인은 이야기했던 거죠.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을 하는 개를 우리가 물리학에서 관성계라고 부르는데, 어찌 보면 아주 특수한 조건인 이 관성계라는 개 안에서의 관찰자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죠.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대상이 나에게 전달하는 시간의 흐름은 관찰자인 내가 파악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측정된다는 것. 이것도 전과 마찬가지로 바로 앞의 내용인 빛이 관찰자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속도를 지닌다는 전제로부터 도출되는 결과예요. 이 세 가지 주장이 순서대로 묘한 인과를 지니고 있죠. 무슨 소리인지 이제부터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 주변을 잠깐 둘러보면 주변에 저와 마찬가지로 멈춰있는 뭐 이 기둥이나 의자 같은 것들이 보이죠. 이 대상들을 제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빛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멈춰있는 저 물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제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자나 기둥 같은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듯 관찰자인 저를 기준으로 정지한 녀석들은 별 문제가 없이 저랑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물체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약간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물체든 정지한 물체든 그 물체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빛은 언제나 동일한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단지 물체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정지하고 있는 나의 세계와 이 움직이는 세계가 모순이 발생하게 돼요. 보통 광자 시계를 비유해서 이 상황을 설명하곤 하는데 이렇게 생긴 실린더 시계가 있어서 이 사이에서 이제 빛이 왕복 운동을 하면 이 깜빡이는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이에서 운동하는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이 1초가 걸린다고 이제 가정해 보면
가만히 있는 제가 볼 때는 1초마다 한

번씩 삥삥 하고 깜빡일 거예요. 하지만 이 시계를 움직이게 되면 보시다시피 빛의 진로가 이렇게 훨씬 더 길어지게 될 테고, 그럼 원래 가만히 있었을 때 1초라고 측정된 시간이 이 움직이는 시계에서는 1초보다 길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관찰하는 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시계를 봤다는 데 있어요. 가만히 있는 내가 볼때 움직이는 대상이 뭐 광자시계가 됐든 사람이 됐든 물체가 됐든 그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움직이기만 했다면 지금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빛의 속도의 일정성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걸 시간 팽창이라고 불러요. 가만히 있는 내가 봤을 때 움직이는 모든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가만히 있는 내가 광자시계를 들고 있고, 만약에 내가 볼때 저쪽 어딘가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A가 제가 들고 있는 이 시계를 보면 어떻게 볼까요? 앞선 논리대로라면 A 입장에서는 제가 이동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제 시계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상한가요? 관찰자인 내가 들고 있는 정지해 있는 시계 이외에 뭐저 A 같이 움직이는 모든 대상의 시계가 느리게 흐른다더니 갑자기 관찰자를 나에서 움직이는 A로 바꿨을 뿐인데 이번에는 내 시계가 느려졌다는 거잖아요. 머리가 혼란해지고 당장 그만두고 싶은 느낌이 막 들지 않으실지도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직관과 사뭇 다르기에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엄청난 일을 할수 있고 또 해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비밀 하나를 공개하자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우주의 중심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시계만이,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폈을 때 여러분이 정지하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대상들만이 여러분의 시계와 똑같이 흐릅니다. 어떤 대상이 움직이는 순간 그 대상이 우주의 중심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보는 빛의 속도라는 한계를 지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는 것처럼, 즉 시간이 팽창하는 것처럼 전달되는 것이죠. 이건 관찰자가 누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속에서 서로 지나쳐가는 우주선이 있는데, 그 우주선에 A와 B가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A는 B가 지나쳐가는 것으로, 그리고 B는 A가 지나쳐가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뉴턴 역학 시절에는 이게 알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턴은 우리 우주가 특정한 공간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우주의 중심이 존재하고, 또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천체는 만유인력이라는 힘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그힘 때문에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우주를 상정했을 때 어딘가에 있는 A랑 B도 존재하는 우주의 기준을 잡기만 한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뭐 A만 움직일 수도 있고 B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A와 B 뭐둘다 움직일 수도 있는, 그렇게 결론을 낼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중요한 건 누가 관찰하는지, 즉 관찰자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왜 제가 영상 중반에서 마흐의 극단적 주관주의를 이야기했었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바로 이 마흐의 철학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이러한 점에서 아주 흠씬 머금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두 편의 논문, 즉 빛을 나르는 물질인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빛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일정한 속력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움직이는 대상이 나에게 전달하는 시간의 흐름은 관찰자인 내가 파악하고 있는 시간의 흐름과 다르게, 사뭇 다르게 측정된다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이 두 가지의 논문에 나온 세 가지의 메시지는 이전에 석연치 않았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어줬어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은 기존의 로렌츠가 도입했던 맥스웰의 전자기학 이론과 역학적 이론의 통합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던 이 로렌츠 변환이 사실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시간이 팽창되는 현상이라는 사실임을 드러내주었어요. 이를 통해 왜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되는지를 물리학적 직관으로 유도해내면서 기존 민코프스키 등의 수학자들이 애용했던 방법과 사뭇 다른 방법으로 이 로렌츠 변환 인자를 아주 쉽게 도출해내는 것은 움직이는 물체들의 전기 역학에 관하라는 논문 속에서 그는 보여주었죠.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 근처로 전하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전자기력이 도선 밖에서 보면 자기력으로 보이는 현상을 전하를 관찰자로 하여서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길이 수축에 따른 전하의 밀도의 변화, 즉 전기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자기력과 전기력이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현상임을 드러낸, 그러니까 이제 맥스웰 시대에서도 행하지 못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의 통합을 읽어낼 수 있었어요. 이 모든 특수상대성 이론의 업적이 뉴턴 역학의 권위를 버려버린 것도 물론 큰 요인이겠지만 그보다 더 큰 도약은 바로 여태껏 파동이라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다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여겨졌던 그것을 버려버림으로써, 그 생각을 버려버림으로써 가능했었던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천재성과 쾌거였죠. 실제로 아인슈타인 말고도 상대성 이론에 근접한 학자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민코프스키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7대 난제를 던져준 것으로도 더 유명한 실력파 수학자인 앙리 뿌엔카레가 이 상대성 이론에 가장 근접했던 학자로서 잘 알고 있는 학자예요. 실제로 그는 직접 쓴 과학 대중서인 과학과 가설의 3부인 상대적 운동과 절대적 운동 챕터에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상당히 흡사한 가설을 제안했지만 이러한 그가 상대성 이론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빛의 매질, 즉 에테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때문이라고 과학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1905년 기적의 해에 출간된 두 편의 논문, 즉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에테르라는 빛의 매질을 버렸기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음을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이후 아인슈타인은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확장시켜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좀 더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상대성 이론을 고안을 해서 그동안 원인을 알 수 없었던 현상인 중력을 서술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고안을 했죠. 이를 통해서 절대공간과 절대시간을 박살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해내기도 했던 그런 쾌거를 이뤄냈어요. 그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아,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추가로 꼭 이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가 실제로 노벨상을 받은 업적은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이 출간된 1905년에 발표된 상대성 이론보다 먼저 출시했던 논문인 빛의 발생과 변화에 관련된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견해에 관하여, 즉 광전효과를 설명한 업적 때문인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논문을 들여다보면서 이 내용을 보고 아, 정말 이 사람은 천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로 오늘 주간 1쿠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진공 중에서도 빛이 전달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빛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광량자 가설을 제안한다. 과학쿠키였습니다.

생각부터 이상하죠? 아니, 중력이 실제로 존재한 힘이 아니라니. 흔히 우주를 이루는 기본 4대 힘 중 하나가 중력이라고 배워왔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이후 우리는 왜 중력이 실제한 힘이 아닌지를 그의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드릴 내용들을 더욱 재미있게 듣기 위해서는 지난 에피소드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우리들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자신만의 고유한 상상을 이론으로 정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주를 절대적인 공간 속에 놓아두고 절대 시간이라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 우주 밖에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나라고 하는 상대적인 관측자로 시선이 옮겨질 수 있게 되었죠. 내가 보았을 때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나와 같은 공간을 공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모든 대상의 시간은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드는 이 기묘한 효과는 이 우주에서 빛으로 상호작용하며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관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낸 아인슈타인 본인은 이 발견이 얼마나 설레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의 이러한 성과로부터의 욕심은 1907년 좀 더 큰 곳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변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심의 여지 없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력. 그러나 그 개념을 정립한 뉴턴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던 중력의 꿈. 즉 중력이라는 힘은 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러한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상 말이죠.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의 논문을 크게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수학적 통찰력이 있었던 몇몇 학자들은 그의 논문이 새로운 변혁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아인슈타인의 수학 스승이자 위대한 수학자였던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논문에서 등장했던 아이디어를 상당히 정교한 수학적 테크닉으로 정립했고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넓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화된 특수상대성 이론을 1907년에 발표합니다. 이러한 그의 성과를 기리는 의미에서 그가 정리해낸 시공간의 일반화 모델 이름을 민코프스키 시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대로는 이전 뉴턴 역학을 수학적으로 정립했던 오일러가 그래왔던 것과 같이 새로운 수학적 전통과 함께 복자적 방향으로 발전하고 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들과는 좀 달랐어요. 그는 이제 민코프스키 등이 이행했던 기존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체계를 세련되고 정교하게 가다듬은 것 대신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했죠. 뉴턴 역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중력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하필 왜 중력이 그

되었는지 이 중력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얼마 전에 업로딩했던 30분짜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영상이랑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1907년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간단히 등가 원리를 설명하자면 중력이 미치는 공간 속에서의 물체의 운동과 가속하는 공간상에서 미치는 물체의 운동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오늘날 탈 것들 중 가장 빠른 가속을 할 수 있는 우주선으로 이 등가 원리를 주로 설명하는데 간단하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 속에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에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이 가속하는 방향과 반대하는 방향으로 몸이 쏠리게 될 테고 그게 쏠리는 힘이 중력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랑 똑같다면 우리는 그 두 세계 안에서의 모든 물리 법칙을 동일하게 기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이 등가 원리의 핵심 아이디어였죠.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뭔가 꾸준히 가속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중력이 미치는 공간, 여기 같은 공간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우주 같은 곳에서 보았을 때 점점 빨라질 테니까 시간은 느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시간이 느려지는 것 때문에 빛이 이 경로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페르마의 최단시간 원리에 따라 휘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바로 연구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예상하건대 당시 아인슈타인에게는 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찾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몇몇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4년이 지난 1911년과 그 이듬해까지 당시 프라하에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중력에 관한 논문 몇 편을 더 공개했습니다. 이 논문에는 1907년에 담긴 자신의 추론을 좀 더 수학적으로 보강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들로부터 빛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휘게 될지 또 휘는 과정에서 빛의 파장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추측은 만약 그가 중력이 펼쳐져 있는 공간이 빛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수학적으로 정리해낼 수만 있다면 이 중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인슈타인이라면 떠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1912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중력장을 취급하는 방정식, 그러니까 중력장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하게 되었죠. 마침 같은 해 8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모교였던 쥐리 연방공과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또 때마침 여기에서 수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전에 그의 취직을 도와줬던 이력이 있었던 그로스만이라는 학창시절의 친구였어요. 그로스만과 함께 아인슈타인은 이 장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본격적인 협업을 제의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모로 그로스만이라는 친구는 이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립에 있어서도 정말 정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시점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은 중력이라는 힘의 본질이 이게 시간과 공간이 얽힌 시공간의 구조부터 파생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떠올렸는데 그가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역시 이 리만 기하 때문이었습니다. 지점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을 표현하려면 공간을 그에 맞춰 연속적으로 왜곡시켜줘야 될 텐데 이 왜곡된 공간에서의 빛의 경로를 표현하려면 또 이 리만 기하가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작디 작은 공간 속에서는 시간의 흐름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기존의 유클리드 방식대로 빛을 움직이면 되겠지만 우주 스케일로 나아가면 부분 부분마다 시간의 흐름의 속도가 차이가 날 텐데 이렇게 제각각 다른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면서 이동하는 빛을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반드시 공면상에서의 최단 거리를 표현하는 방식인 리만 기하학이라는 방식이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이죠. 노력 끝에 이들은 결국 장방정식으로 예상되는 어떤 공식을 도출해내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초기 장방정식으로는 뉴턴의 만유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아무리 수정과 시도를 반복해도 도저히 이게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다 참다 짜증이는 아인슈타인은 이 리만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방법이 지니는 뭔가 물리적 의미를 그냥 부정해버리면서 이걸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린 아인슈타인의 귀여운 면모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뭔가 해결될 각이 안 보이니까 던져버리는 건 천재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나 여기서 정말로 끝내버렸다면 이 아인슈타인이 과연 천재 과학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똑똑한 머리만큼이나 집념 또한 매우 강했던 그는

2013년에 포기한 리만 계약의 방법을 2년 뒤인 1915년에 다시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1월 25일 오늘날의 최종적인 장방 정식을 유도해내는데 끝끝내 성공하게 되죠. 이로써 시간과 공간은 4차원 시공간이라는 모습으로 얽히는 수학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공식에 따라 이제 중력이라는 현상은 시공간의 곡률상이 나타나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물체의 가속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가원리로 시작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 리만 기하학, 텐서 미적분학과 같은 다양한 학문적 아이디어의 에센스가 되었으면 물론, 앞서 이야기한 증명 문제에서처럼 장방 정식은 지구 표면과 같은 아주 작은 공간에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그대로 유도해낼 수 있는 공식이 되었죠. 이 방정식이 탄생되기까지 수많은 실수와 좌절을 겪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대의 젊은 시절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우주를 상대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특수상대성 이론과는 달리, 이 일반상대성 이론은 한 천재가 지닌 지적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주변 학자들과의 협업과 학문을 넘나드는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 11년의 임고의 시간 동안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는 것을 이번 주간 1부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재도, 천재조차도 힘든 것 힘들다는 거,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걸 말이죠. 사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괴팅겐의 수학 전통을 따르는 수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동시에 연구되고 있었어요. 핀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노르드스트램은 민코프스키의 세계선과 일반화된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괴팅겐식 수학적 접근 방식을 활용해 상당히 장방정식과 근사한 해를 내놓았지만, 이들은 아인슈타인의 전제를 부정하며 중력장 속에 놓인 빛은 튀지 않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이 일식 관측을 통해 중력렌즈 효과가 검증된과 동시에 이들의 이론은 폐기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당시 명망있는 매거진인 런던 타임즈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 발견을 과학의 혁명, 새로운 우주론, 그리고 뉴턴주의는 무너졌다 라는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로 배포하였고, 이 기사를 기점으로 원래 과학계에서만 명망 있었던 아인슈타인은 대중에게까지 인정받는 세계적인 스타 과학자로서 명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20세기 이후 과학계의 커다란 세 가지 질문들 중 하나인 중력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원래 우리의 우주의 배경이었던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은 이제 무너졌으며, 이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에 근거한 4차원 시공간이 우리의 배경이 되었죠. 이 이론은 너무나 세계를 앞선 발견이었기에 오늘날까지도 이 이론을 검증할 만한 사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 라이고에서 관측된 한 쌍의 블랙홀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발생한 중력파가 검출된 것도, 두 쌍의 중성자성이 블랙홀로 변하면서 방출한 빛과 중력파가 동시에 도착했다는 것을 근거로 두 파동의 속도가 같음을 증명한 실험에서도, 또 EHT를 통해 M87 은하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을 이미지화한 프로젝트에서도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맥스웰의 전자기학과 전자의 운동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의 아이디어에서, 또 관성력과 중력을 통합하고자 하는 그의 욕심에서 자연스레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힘들인 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을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손만 댔다 하면 성공한 그였기에 더더욱 본인 스스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이 죽는 날까지 이르려고 했던 이 업적은 어쩌면 그의 행보로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열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것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더 자세히 아주 작은 세계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중력과 전자기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기묘한 세계가 이 세상에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본인의 원래 의도랑은 완전히 상관없이 그 세계의 아이디어 또한 아인슈타인이 제공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다음 주간 1쿠키에서는 바로 이 세계, 양자역학에서 해결하고자 했던 남은 두 가지의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전자는 에너지를 잃지 않고 궤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핵은 붕괴되지 않고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쿠키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2: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돼 있으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파손되거나 날아갈 우려가 있는 옥외 간판, 현수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하시고요. 낙뢰와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돌풍과 빗길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하천변과 계곡, 배수로 해안가 저지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7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9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3: 어금니 4번 윗니 휴스턴. 윗니 휴스턴. 네네. 재미없었나요? 감동도 없고, PD가 저렇게 비웃는 건 제가 처음, 제 방송 역사상 저렇게 PD가, MC가 이렇게 보기를 내는데 비웃는 거는 혀를 차고 있습니다. 네.

1번 윈니, 2번 아랫니, 3번 어금니, 4번 휘트니 휴스턴. 네. 자, 아, 그 밖에도 뭐 니로 끝나는 거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네,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아, 발음이 아메리칸 스타일이라 감탄하고 있었다고. 아, EFM인 줄 알았습니까? 아, 그쪽으로 혹시 발령 나는 거 합니까? 그쪽으로 가실래요? 정 PD.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연습 많이 하고 지금 한 거예요. 네. 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좋아서 하는 밴드입니다. 잘 지내니? 좀 어떠니?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의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1: 살다 보면 사소한 행복이 참 크게 다가올 때가 있죠. 바삭한 치킨 한 입, 또 질겅질겅 씹는 오징어, 그리고 마음껏 웃으며 나누는 대화까지. 이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기 전까지는 치과를 떠올리지 않죠.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씹는 즐거움을 지켜주는 조금은 특별한 치과 의사, 개그감까지 장착한 유쾌한 전문가, 강남 레옹 치과 김영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삼 원장님은 사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개그맨 네, 네. 출신이시죠.
2: 어릴 때.
1: 어릴 때.
2: 철이 없어가지고.
1: 아 제가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그때 생중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2: 무슨 뭐 하도 오래전이라 그런데 뭐 녹화 방송 아니었을까요?
1: 아 그랬을까요? 네. 그때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아이고, 기억이
2: 감사합니다.
1: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네.
1: 아, 아니, 예. 그 요즘도 좀 그 알아보는 환자들이 있습니까?
2: 네, 많이 알아보시죠.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 네,
1: 아, 그래요?
2: 예. 네. 네. 그리고 아. 이제 그때 방송했던 것보다 그 유퀴즈나 아는 네. 형님 최근에 나간 것들 그런 거 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 네. 분들은.
1: 옛날 거 말고요.
2: 네, 네. 옛날 거는 뭐. 네.
1: 예. 네. 양희성 씨, 그.
2: 잘 알죠?
1: 예.
2: 저희 KBS 1년 선배.
1: 아, 그래요?
2: 네네.
1: 양희성 씨가 이제 저랑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네. 우리 김영삼 원장님 자랑을 많이 했었거든요.
2: 저희 병원 지금도 오세요. 어머니도
1: 아,
2: 오시고,
1: 네. 오. 네. 자기는 갈 일 없다고, 치과 갈 일 없다고.
2: 어, 형님 와요.
1: 네. 아, 그래요? 네.
2: 이모도 오시고, 아마. 가족들 많이. 네.
1: 아, 다행입니다.
2: 네네.
1: 네네. 그 발치하고 예. 돌아가는 환자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2: 이제 사실은 주의사항을 설명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주의사항을 설명을 하기 좀 바쁘잖아요. 그리고 네.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1: 네.
2: 빼는 건 사실 금방인데 설명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들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네. 영상 찍어가지고 그 링크로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했었죠. 오래 전에 했었는데
1: 네네.
2: 지금도 보내주나 모르겠네요. 새로 찍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못 찍고 있어요.
1: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시는 거죠?
2: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1: 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TBS 이렇게 생방송에 나오시죠.
2: 이렇게 한번 불러주셔야 좀 이 핑계로 좀 쉬고 그러지.
1: 아유. 아, 그래요?
2: 네네.
1: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그
2: 네.
1: 한글 사람.

0: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그냥 치아도 그냥 다들 마이크 놓으면 아나운서님도 다 이빨이라 그러잖아요.
0: 아 이제 뭐 이빨 아 이빨 그쵸? 이빨 상했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1: 그런데 꼭 치아라고 해야 된다.
0: 치아라고 사실은. 해야 되고 이제 뭐 동물은 이빨이고 그쵸? 사람은 이다 뭐 이런
1: 그런 내용들도 많고 막 다 용어들이 너무 한문 씹는 면 그러면 되는데 꼭 교한면.
0: 아.
1: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일본 말에 가까운 네네. 저 일본에서 쓰던 것들을 막 번역한 그런 말들이 많아서 좀 불편해서 그냥 말 그대로 씹는 면. 그러니까 전치 말고 앞니.
0: 아.
1: 뭐, 요런 식으로 많이 쓰려고 했죠.
0: 아, 그렇군요. 저희 아나운서 이제 신입 때 교육받을 때는 네네.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사랑니, 앞니 뭐 이렇게 뭐 네네. 어금니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금니 이렇게 네네. 하면 안 된다. 어금니.
1: 아, 그래요?
0: 앞니 이렇게 네네. 발음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배운 적이 있어요.
1: 네네네.
0: 네네. 알고 계셨죠?
1: 저희는 그냥 그렇게 안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자, 하루 종일 정말 바쁜 그런 시간을 쪼개서 오늘, 우리 닥터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나와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도 지금 생방송 생중계가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3번 카메라.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치과도 혹시 계절을 타는지 저는 좀 이게 궁금했어요. 물론 방학 때는 좀 학생 선생님도 많이 있겠죠.
1: 예전에는 계절을 더 많이 탔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요즘은 뭐 다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네네네. 에어컨도 있고 뭐 난방도 잘 되고 하니까 비교적 덜 타긴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과마다 다른데 뭐 노인분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별로 안 탈 거고
0: 네네.
1: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번기 타겠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데들은 또 많이 탈 거고요.
0: 네.
1: 교정과다.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니까 방학 때
0: 이제
1: 주말에 미어 터질 거고.
0: 네네.
1: 네, 그런 게 많이 영향. 오히려 그 계절이 치과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아.
1: 저 사랑니 많이 빼니까
0: 네네.
1: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아주 성수기죠. 학생들 많이 오니까.
0: 네네. 네. 아 그렇군요. 이게 그 계절별로 만약에 늘어나는 어떤 치과 질환도 따로 있습니까? 이게 뭐
1: 예전에는 특히 많았는데 요즘은 네. 사실은 너무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0: 아.
1: 겨울 되면 당연히 찬물 먹고
0: 네네.
1: 차가운 거 뭐 시린 거 많이 당연히 이랬을 텐데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사실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의 다 실내에 있고
0: 네네.
1: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겨울에 이 시리고
0: 네.
1: 조금 풍치 이런 것도 좀 심할 수는 있겠죠.
0: 아, 네. 그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치과 가면은 좀 무서웠어요.
1: 네.
0: 그런데 우리 김영삼 원장님의 치과 가면은 왠지 원장님부터 뭔가 나를 좀 재밌게 해주실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좀 타성해졌는 느낌? 좀 제가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합니다.
0: 아.
1: 제가 이제 요즘 환자들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나 어릴 때 병원 가면 그 나이 먹은 의사들이 이렇게 반말 찍찍하고 조금 이렇게 툭툭 던지고 그런 게 그렇게 꼴보기 싫던데.
0: 네네.
1: 내가 나이 들면서 약간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합니다. 네.
0: 네네.
1: 약간 뭔가 너무 오래 하니까 좀 타성해졌는 느낌?
0: 아. 네, 그럴 때 이렇게 닥터스에 한 번씩 나와주셔가지고.
1: 아이, 그럼요.
0: 네.
1: 신선하게
0: 좀 신선한 산소
1: 네네네.
0: 공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자, 오늘, 치과 상담 해드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충치, 잇몸 질환, 임플란트, 사랑니까지 치아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 환영합니다. 치과 질환 네, 관해 궁금한 점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TBS 유튜브 채널 TBS FM 또는 TBS 홈페이지 앱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치과하면 아파서 찾는 그런 환자분들도 이제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미용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답니다.
1: 그럼요. 요즘은 정말 많죠. 이 하얗게 하는 거나 또 요즘은 이제 막 라미네이트 같은
0: 네네.
1: 전체적으로 앞에 뭐 살짝 붙여서 모양이나 색깔 바꾸는 것도 되게 많이 하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특히 젊은 애들한테서
0: 네.
1: 심지어는 저희 딸도
0: 네.
1: 고등학생인데 라미네이트 이런 걸 물어봐요. 왜 그러냐. 네가 무슨 이런 거 관심 있어. 그러면 그냥 광고 이런 거예요.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요즘 치과들이
0: 네네.
1: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0: 아, 원장님 치과는 광고 안 합니까?
1: 저희는 또 나름.
0: 직접 나오시는군요.
1: 아니 이제 저는 네. 저희는 이제 막 환자가 없어서 그런 치과는
0: 않죠.
1: 그런 네네. 치과는 아니고 이제 25년 똑같은 자리 다 하다 보니까
0: 네.
1: 기존 환자들 많이 보는데 젊은 원장님들 많이 광고 많이 하죠. 저희는
0: 네.
1: 아예 안 하진 않지만 거의 안 하는 편이죠.
0: 네. 그런데 이제 그 광고 중에 최근에 네. 제가 그거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0: 주변에 보면은 아 임플란트는 어느 치과는
1: 네.
0: 가격이 이 정도의 가격으로 한다고? 아니
1: 네.
0: 나는 100만 원 넘게 이 가격을 줬는데 뭐 이런 그 가격의 어떤 차별
1: 네.
0: 이런 거를 우리 소비자 아니 그 뭐라 고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1: 국민
0: 환자분들이
1: 여러분, 환자분들이죠.
0: 네네.
1: 네. 저도 안 믿겨요. 그런 가격을 보면.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그리고 스마트폰이 참 이상한 게
0: 네.
1: 임플란트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
0: 네.
1: 듣고
0: 네.
1: 이제 광고로 많이 해주잖아요. 농담으로 임플란트 상담했으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의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안
0: 네네.
1: 그러면 환자분 집에 가시는 길에 이제 스마트폰이 임플란트 듣고 임플란트 광고만 계속 보여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임플란트 얘기 많이 하니까 제 스마트폰도 임플란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임플란트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요.
0: 그렇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1: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저도 그 가격이 믿겨지질 않아요.
0: 아,
1: 근데 이제
0: 그렇군요.
1: 광고를 보면 진짜 광고가 비싸거든요.
0: 아.
1: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0: 아.
1: 근데 싸다고 돈 들여서 광고까지 한다는 거는
0: 그렇죠. 뭔가 이유가
1: 뭔가
0: 있겠죠.
1: 이유가
0: 네,
1: 있을
0: 이유가
1: 거고,
0: 있을
1: 예,
0: 거고.
1: 정말 가면 뭔가 바가지가 있겠죠. 그 정상적으로 불과해 광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0: 그렇군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해서 오늘
1: 근데
0: 이 방송
1: 저는
0: 여러분.
1: 확실한 건
0: 네.
1: 잘하는 치과는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쵸?
0: 네. 그 점을 좀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1: 그렇죠.
0: 네네. 자, 치아 건강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1: 우선은 먹는
0: 그렇죠.
1: 즐거움이죠.
0: 씹는
1: 나이가
0: 즐거움이죠.
1: 들면,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번 연구 결과가 있어요.
0: 네.
1: 90세 이상 노인들 설문조사
0: 네네.
1: 가장 뭐가 즐겁습니까? 뭐겠어요?
0: 아,
1: 맛있는 거 먹는 거죠.
0: 잘 드시는 거.
1: 그죠. 네,
0: 네네네.
1: 노인분들로 갈수록 특히 이제 그게 건강한 것도 되게 연관되어
0: 그렇죠.
1: 있으니까. 그죠.
0: 네네.
1: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최고의
0: 최고의
1: 즐거움이라고.
0: 행복이죠.
1: 그죠.
0: 네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내가 씹는 치아 중에 아픈 게 하나 있어서 잘못 씹는다.
0: 네.
1: 아니면 사실은 내가 틀니를 끼는데 좀 불편하고 안 한다. 이게 어떤 식사 자리나 이런 거할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0: 그렇죠.
1: 누군가를 만날 때
0: 네네.
1: 화장실에 가서 빼서 닦아야 되고 막 그죠? 그런 거 보면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그 즐거움, 그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수 있죠.
0: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시는데 상당히 일조하고 계시는
1: 네.
0: 우리 김영삼 원장님과 오늘 치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또 도는 치과 질환에 관련해서
1: 네네네.
0: 이렇게 놀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1: 네네.
0: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는 시간
1: 네네.
0: 마련했습니다. 치과 상식 오해와 진실 OX 시간입니다. 원장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1: 네네네.
0: 네, 저기 3번 카메라 보시고
1: 네네.
0: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1: 네네네.
0: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답변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 듣도록
1: 네네.
0: 하고요. 자, 5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깎여서 약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세모 X, 세모 X. 네,
0: 아,
1: 뭐
0: 세모
1: 정도.
0: X. 네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껌을 씹으면 양치 대신 도움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0: 5군요.
1: 네.
0: 네. 아,
1: 안 하는
0: 그렇군요.
1: 것보다야.
0: 네네. 자, 세 번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그냥 강하기로만 하면 튼튼하죠.
0: 그렇군요.
1: 네.
0: 궁금했습니다.
1: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0: 네네. 자, 네 번째. 임플란트는 한번 하면 다시 교체할 일이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1: 아,
0: X.
1: 이건 아니죠.
0: 아, 네.
1: 네네.
0: 엑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이 아니라 씹기, 소화, 영양 섭취, 자존감, 전신 건강까지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당연하죠.
0: 아,
1: 네.
0: 오군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스케일링 자주 하면 치아가 깎여서 약해진다. 세모 그러셨어요.
1: 네네.
0: 저의 경우에도 좀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좀
1: 네네.
0: 약간 시린 듯한 느낌이 처음에는 있더라고요.
1: 네네. 왜냐면 어쨌든 치아를 감싸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뭐 목욕하면 좀 춥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로 때가 많았던 사람은 예전처럼 막한 달에 한번 목욕하고 이러면은 목욕하면 쉬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치아를 당연히 감싸고 있던 찌꺼기들을 제거했으니까 치아를 감싸고 있는 찌꺼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외부로부터 자극이 막아주잖아요. 그것들이.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어쨌든 더럽더라도 걔가 막아주는 건 네. 막아주는 거니까 당연히 더럽겠지만 제거가 되면 시릴 순 있죠.
2: 네.
1: 다만 정상적으로 잘 스케일링했다면 정상적인 치아 조직은 상하게 하지 않고 찌꺼기만 제거하는 거니까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정상적인 범주인데
2: 네.
1: 정말 뭐 잘 못하면 정말 좀 손상될 수도 있겠죠. 네네. 드물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모라고 했습니다.
2: 네. 그 이제 우리가 이 스케일링 하는 이유가 치석 제거잖아요.
1: 예예.
2: 네. 치석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게 치석이 자주 끼는지 이제 그것도 궁금하고.
1: 네네네.
2: 네.
1: 그러니까 입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플라그 이렇게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치아 긁어보면 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2: 하얗게 나오죠.
1: 그게 보통 한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나쁜 세균들이 많아지고.
2: 아, 그렇군요.
1: 한 2주 지나면 거기 이제 입안에도 뭐 칼슘도 있고 이런 무기질 성분도 많으니까.
2: 네.
1: 거기 계속 끼면 그게 이제 단단해지면서.
2: 굳어지는군요.
1: 그쵸. 아. 치석이 되는 거죠.
2: 아,
1: 그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지나간 거죠.
2: 네네.
1: 그 자리에.
2: 아. 네.
1: 그러면 이제 굳어지는 건데 이제 이렇게 굳어졌으면 칫솔을 제거하기엔 너무 딱딱하니까.
2: 네네.
1: 치과 가서 기구로 제거를 하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어느 치과에 가면 그 간호사분께서
1: 네네.
2: 아프지 않게 잘해주시는 네네. 데가 있더라고요.
1: 네네.
2: 근데 어떤 데 가면 또 많이 아프고.
1: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살을 너무 보편적이니까
2: 네.
1: 예, 너무 대충해서 안 아플 수도 있고 너무 잘해서 안 아플 수도 있겠죠.
2: 아, 둘 중에 하나군요.
1: 그렇죠. 네. 너무 잘해서 너무 신의 손 탁 찌꺼기만 없애고 안 아프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2: 아.
1: 또 뭐 너무 대충해서 그럴 수도 있죠.
2: 근데 이제 뭐 대충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1: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양쪽은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2: 그렇죠.
1: 뭐 조금은 불편할 수는 있는데
2: 네.
1: 막 잇몸 밖에 있는 치석 정도라면 거의 불편하진 않겠죠.
2: 네.
1: 네.
2: 언제부턴가 이 그 스케일링 받는 게
1: 네.
2: 그 국가에서 검진으로
1: 그렇죠. 그렇죠.
2: 네. 이게
1: 1년에 한 번입니다.
2: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내지만
1: 네네.
2: 무료로 이렇게
1: 네. 무료까지는 아니고
2: 무료는 아니고
1: 한 본인 한 15,000원 정도
2: 본인 부담이 조금 있고요.
1: 네네네. 아. 15,000원 1년에 한 번.
2: 네네.
1: 근데 사실은 뭐 정말 안 좋아서 가면 6개월에 한 번도 가능하고 다 하고 요즘 치과들은 다 어지간하면
2: 네.
1: 뭐 좀 내가 불편하다 잇몸이 아프다 피난다 이러면은
2: 네.
1: 어지간하면 다 보험 처리 해줍니다. 건강보험
2: 아, 그러시군요.
1: 처리해주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
2: 네.
1: 그냥 스케일링하러 왔어. 아, 나 그냥 1년 한 번으로 왔어.
2: 네.
1: 그래도 보험 되는 거는 1년 한 번.
2: 아, 그렇군요.
1: 근데 뭐 잇몸이 붓고 피난다 아프다 이러면 언제든지 다 보험 되고요.
2: 네네. 네. 네. 자, 우리 원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주니까
1: 네.
2: 마치 그 제가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지금
1: 아,
2: 방송을
1: 예.
2: 하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네네. 네.
1: 자, 두 번째. 아까 근데 그 스케일링이요.
2: 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2: 아.
1: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네. 너무 많이 가세요.
2: 아.
1: 되게 좀 일찍 가야 돼.
2: 이거 좋은 꿀팁입니다.
1: 네. 좀 한가할 때 네. 여름쯤 가야 돼.
2: 지금 됩니다. 괜찮겠는데요?
1: 아, 지금 딱 좋죠.
2: 네, 딱 좋죠.
1: 네. 1년에 한 번씩 스케줄 네. 잡는데 12월쯤 가면 아무래도 좀 바쁘지 않겠어요?
2: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피해서
1: 네.
2: 이렇게 연중에.
1: 그쵸, 그쵸.
2: 이럴 때.
1: 저희는 건강검진도
2: 네.
1: 이제 좀 여름, 가을에 받아요. 12월쯤 가면.
2: 네.
1: 너무 바쁘잖아요. 검진센터도.
2: 그죠? 네, 네.
1: 그래서
2: 좋은 팁을 또
1: 네네네.
2: 알려주셨네요.
1: 네네.
2: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껌을 씹으면 양치 대신 도움이 된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아니, 아, 이를 닦는 게 제일 좋죠, 무더운.
2: 네네.
1: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2: 아, 그렇죠.
1: 네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특히나 이제 무설탕 껌이다.
2: 네.
1: 그럼 당연히 씹으면서 또 씻기는 것도 있고 침이 계속 분비되니까
2: 네.
1: 훨씬 더 좋은 거죠.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일리톨.
1: 그렇죠. 뭐 그런 거나
2: 네,
1: 무설탕 껌 아무거나.
2: 아, 무설탕 껌.
1: 네. 네. 다만 이를 닦는 게 제일 좋지만 아무것도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야.
2: 안 하는 것보다는
1: 그쵸.
2: 이게 나을 수 있다.
1: 네, 훨씬 좋죠.
2: 네, 가끔 껌을 씹으십니까?
1: 저는 그냥 이를 닦습니다.
2: 네,
1: 저는 이를 닦습니다. 이를 닦습니다. 네.
2: 네. 자, 세 번째.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더 튼튼하다.
1: 네네.
2: 오, 그러셨어요.
1: 네네.
2: 네.
1: 아니,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2: 그렇죠.
1: 너무 튼튼하죠. 뼈에 네. 완전히 딱 붙어 있으니까. 근데 자연 치아도 원래 튼튼하지만 나이 드시면 이제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2: 네.
1: 임플란트는 빠지기 직전까지는 전혀 안 움직입니다.
2: 아.
1: 너무 튼튼해서 문제죠.
2: 네.
1: 안 움직이고.
2: 아.
1: 네.
2: 네. 이게 이제 툭 빠지시는 분들은
1: 네.
2: 뭐
1: 이제 뭐 크라운만 빠지는 경우는 붙여놓은 게 빠지는 거니까 다시
2: 네.
1: 붙이시면 되겠지만 임플란트가 빠지는 건 이제 풍치처럼 똑같이 임플란트로
2: 아,
1: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2: 염증이 생겨서
1: 그럴
2: 그
1: 수 있죠.
2: 안에 무슨 나사처럼 생겼잖아요.
1: 그렇죠. 예. 그 나사가 더 치아처럼 염증이 네. 생기면 뿌리가 녹아요.
2: 아,
1: 그러면 빠질
2: 그렇군요.
1: 수 있죠. 네네.
2: 네네. 아. 자, 네 번째입니다. 임플란트는 한번 하면 다시 교체할 일이 없다. X 그러셨어요.
1: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한
2: 네.
1: 30년, 40년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2: 그렇죠.
1: 그러니까 집 건물도 아무리 잘 지어도
2: 네.
1: 뭐 이거 500년, 1000년 못 가는 것처럼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2: 네.
1: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평생 쓸 수 있냐고. 아니 환자분이 80세다 그러면 제가 뭐뭐 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네네네. 하겠지만 환자가 30살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예, 가끔 농담으로 임플란트부터 오래 사시길 바래요.
2: 아, 이럴 때 약간 쓸 수 있는 단어가 반영구적이다.
1: 반영구적이다고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요.
2: 좀 다르고.
1: 네, 너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라운이라도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임플란트는 너무 튼튼한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안 움직이고 그대로 딱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면 치아는 조금씩 다 움직이거든요.
2: 네.
1: 그러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는 그대로 있지만 다른 치아들은 조금씩 아, 움직이기 이동을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틈이 생길 수도 있고 할 수도
2: 아,
1: 있죠.
2: 그렇군요.
1: 네네.
2: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또 뭐
1: 그렇죠, 그렇죠.
2: 크라운만
1: 크라운만 교체할
2: 수도
1: 있죠.
2: 있고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평균 어느 정도나
1: 보통 저도 이제 개원한 지가 25년 됐는데요.
2: 네.
1: 그냥 그때 하시고 지금까지 계시는 분도 계세요.
2: 연락이 없으신.
1: 연락도 네, 없고 네. 그냥 오셨는데도 또 그냥 그대로 20년째 네, 저는 이제 환자분 임플란트 한 지 20년 되시는 환자분들 오면 꼭 기념사진 찍거든요.
2: 아, 그러세요?
1: 선물 드리고 씨름 안 찍으셔도 되는데 네네. 선물을 좀 좋은 거 드리면 다 찍으시더라고요.
2: 아, 아 그러시고.
1: 이제 찍으시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뭐 5년도 안 됐지만 불편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네네네. 당연히 그렇죠.
2: 네, 네. 그렇군요.
1: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한 열에 여덟, 아홉, 뭐, 아홉 분 정도는 뭐 10년 정도의 사이에서는 크게 불편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2: 네. 네. 이 임플란트를 좀, 오래 쓰고 싶다. 그런 네.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네.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1: 우선 잘 하시는 치과에 가서 잘 받으셔야죠.
2: 예, 예.
1: 네. 진짜 광고 많이 하는 이렇게 저렴한 치과들을 가서 보통 이제 그런 치과 저희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네네. 이 가격에 이게 되나. 보면 광고도 얼마나 비싼지 저희들은 알잖아요.
2: 네네.
1: 가서 보면 뭐 매주 경찰 출동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동네 앞에 치과 좀 그래도 좀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안 움직이고 잘 있는 치과다.
2: 네네.
1: 오히려 그런 데 가서 하시면 예, 대부분 다 좋은 진료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됩니다.
2: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치아 건강은 단순히 아프지 않게만이 아니라 네. 식기 소화 영양 섭취 자존감 전신 건강까지 연결된 핵심 요소다. 네. 오 그러셨어요?
1: 그럼요. 네. 네.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살다 보면 지인분들 중에 그런 부탁을 좀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2: 네.
1: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친동생인데 돈은 정말 없고 꾸준히 내가 몇 년을 내겠다. 그런데
2: 아.
1: 지금 친동생이 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2: 굉장히 우울해진 상태.
1: 근데 너무 안 좋으니까 견적을 내면 이제 막 너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방치한 건 이제 자기 잘못이겠지만
2: 네.
1: 그런 부분들 오히려 그냥 일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달라고 데려오는 거죠.
2: 아 그런 경우가
1: 당연히
2: 있군요.
1: 사람도 안 만나겠죠. 네네.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저 썩고 막 냄새 나고 이러다 보니까
2: 네.
1: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선 초기 들어가고 이제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 한 분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2: 네. 근데
1: 사람이요 6개월 지나면 표정이 달라져서 와요.
2: 아
1: 그럼요. 되게 밝아지죠. 그럼요. 정신증까지 밝아지죠. 그렇죠.
2: 아 네.
1: 우선 사람 만나는 거가 가능하니까 네. 냄새 없어지고
2: 그렇죠.
1: 미용적으로 개선이 되고 기능적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뭐 그런 분들은 1년 2년 치료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2: 네.
1: 완전히 달라져서 오죠.
2: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금전적인 부분으로 아 조금 내가 차츰 이렇게 그렇죠. 갚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좀 너그럽게 해주시나 보죠.
1: 근데 이제 그런 걸 부탁 드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 저는 또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좀 넘어갔는데
2: 연예인 DC 이런 거.
1: 아 근데 저는 이제 아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2: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군요.
1: 지금은 그냥 일체 딱 아, 그냥
2: 그래요.
1: 룰을 지켜야죠.
2: 그게 좋은 겁니다.
1: 네, 안 그러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2: 아 힘들죠.
1: 아마 출소했습니다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2: 아 정말요?
1: 네. 그래서 오. 이제 처음에는 했는데 아 이제 그러면 저도 못 살 것 같고.
2: 아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또 당하셨군요.
1: 예예. 예. 그래서 아. 지금은 일체 네, 하지 네, 않습니다.
2: 네,
1: 그런
2: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2: 그런 뭔가.
1: 이제 오히려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
2: 네.
1: 수술이 부렵고 치과가 무섭고 해가지고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2: 네.
1: 그런 분들 막 오히려 어른분들도 제가 막 꾸짖어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막 치료하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치료 딱 끝났어요. 이제
2: 네.
1: 열심히 맛있게 잘 드시고 6개월 뒤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때 오셔가지고는 안아주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이유는 설득해줘서 고맙다.
2: 아, 정말.
1: 내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2: 그렇죠.
1: 진작에 했지. 뭐 이런 분들 계시고
2: 미션 올랐던 것을 이제 원장님 그쵸. 덕분에 예. 또 그렇게 살게
1: 그게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사람을 만나는거나 사회생활이든가 자신감 이 완전히 다 드는 거죠.
2: 네. 네.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는 핵심 요소다.
1: 그렇죠.
2: 네, 당연한 얘기죠.
1: 요즘은 이제 조금 제가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췌장암, 치매, 뭐 당뇨 이런 네. 것들도 이 입안의 세균이나 염증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는 연구가 정말 정말 많습니다.
2: 네, 많이 들었습니다.
1: 네. 네네. 정말 많아서 아하. 심지어 요즘 당뇨 같은 경우는요. 거의 그냥 저희 치과 의사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2: 네.
1: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당뇨 때문에 이가 안 좋으셨는데 네. 당연히 당뇨가 있는 사람은 이가 안 좋아.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가 안 좋은 사람이 당뇨가 있어.
2: 아.
1: 오히려 최소한 쌍방이다.
2: 네, 네, 네.
1: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이가 안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 저로 주고받는다 쌍방이다.
2: 아, 그렇군요.
1: 그런 얘기가 정말 많고요.
2: 네네.
1: 이 잇몸질환하고 췌장암과 연관성 관련된 논문도 정말 많고요.
2: 아, 그렇군요.
1: 치매하고도 정말 많아요.
2: 치매 얘기가 최근에 저도 많이
1: 정말
2: 것
1: 많습니다.
2: 같은데.
1: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씹을 때 머릿속에 자극이 되고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아가지고.
2: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네. 치아가 좋지 않으면 네. 좀 그 딱딱한 거 잘 못 드시고
1: 네네.
2: 고기나 이런 거 잘 못 씹으시고
1: 예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한 것들
1: 예.
2: 예를 들어서 뭐 두부라든가
1: 예예.
2: 뭐 그런 것들만 드시다 보니까 이게 뇌에 또 영향이 있다고.
1: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딱딱딱 심지어는 자연치아로 씹는 게 제일 이 치매에도 좋고
2: 아.
1: 심지어는 틀니로라도 씹는 것도 네네. 좋고요. 뭐 일본에서는 아. 이런 실험도 있어요. 막 쥐를 가지고 이를 깎아놓고 막 다 하고 하면 확실히 뇌 인지 기능에 효과가 많다는 얘기가
2: 아,
1: 정말.
2: 그렇군요. 예. 네. 그 치아만 좋다면 어르신들도 껌을 좀 씹으시는 것도
1: 나쁘지 않죠.
2: 네, 네.
1: 껌 씹고 이런 것도 자극적으로 네. 좋으니까요. 고스톱치라고 하는데 고스톱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은 껌 씹고 그 네. 확실히 씹는 느낌으로 자극이 되는 아. 거는 확실하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2: 네네.
1: 내용입니다.
2: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중요한 것들을 많이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1: 네네.
2: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영삼 원장님 모시고 여러분의 치과 질환 관련해서 상담을 2부로 넘어가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요. 중간에 지금 여러분의 그 상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임플란트, 치아 관리, 잇몸 질환 등등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3: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의 치아 건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치과 전문의 김영삼 원장님 모시고 치과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원장님께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2: 네. 그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런 방송을 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꼰대가 돼간다.
1: 아, 꼰대가 돼간다.
2: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지금도 가끔은 내가 이걸 30년 했는데

0: 네. 뭐가 새롭겠냐. 세상에 새로운 환자가 어딨고 그렇죠. 기억이 남을 게 뭐 있겠냐. 네네. 이미 내가 처음 보는 건 없다.
1: 그렇죠.
0: 처음 하는 건 없다. 농담으로 네. 이제 그런 농담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들은 젊을 때
1: 네.
0: 젊었을 때 막 환자 한 명 한 명이 새롭고 신선하고 했을 때 그런 환자들이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1: 오히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뭐 원장님 그 치과에 가면은 네. 누구나 네. 원장님을 또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죠.
0: 오히려 이제 20년, 30년째, 20년째 다니는 환자들이 있죠.
1: 네.
0: 그런 환자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래 다니는.
1: 단골 고객들.
0: 그쵸, 그쵸. 네, 그냥 치료할 그렇죠. 거 없어도
1: 꾸준히
0: 오고. 그쵸,
1: 이렇게 관리
0: 멀리
1: 받으시고.
0: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도 1년에 한 번씩 오고 이런 분들.
1: 정말요.
0: 그런 분들이 제일
1: 네,
0: 좋죠.
1: 네, 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치과는 다니던 곳. 한 그쵸. 곳을 잘 꾸준히 다녀야 된다.
0: 그렇죠. 예. 네.
1: 아,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보면 요즘도 보면 쇼핑하는 환자들 많잖아요.
1: 네.
0: 쇼핑하러 여기저기 막 다른 데서 찍은 엑스레이 들고 다니면서 엑스레이도 새로 안 찍을 거고 이것만 보고 얘기해 주세요. 딴 데도 가서
1: 아, 그럼도 계세요?
0: 딴 데도 가봐야 되니까 오. 엑스레이 새로 안 찍을게 이거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저는 가시라고요. 그런데.
1: 아, 정말요. 예. 어, 그런 분들 또 계시는군요.
0: 그렇죠. 아니, 나 믿고 잘해달라고 해도 지금 볼까 말까 한데 지금 뭘 지금
1: 네. 예. 확실히. 또 네. 확실하게 솔직한 걸 좋아하시는 우리 네. 김영삼 네. 원장님이십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서 네. 일단 문자 이제 저희가 친절한 진료실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6607번님 골다공증 약 먹는 사람은 치아나 잇몸 치료하면 안 되나요? 그러셨어요?
0: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1: 아, 그래요?
0: 저희가 한 15년 20년 전에는
1: 네.
0: 이유 없이 이 골다공증 약의 기전이 네. 여러 가지가 요즘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는 건데
1: 네.
0: 뼈가 이제 골다공증 심하는 이유는 뼈를 만드는 거 이제 그 뼈를 없애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는 뼈를 없애는 거를 조금 늦게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그런데 이제 이를 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을 새로 하려면
1: 네.
0: 빨리 없애고 철거 먼저 하고 그렇죠. 새로 쌓아야죠. 그런데 철거가 늦게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회복이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0: 그래서 이유 없이 턱뼈가 괴사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1: 아,
0: 막 치과 같은 데 너무 떨었죠. 너무 떨었는데 지금 이제 오래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떨 필요는 없다.
1: 아.
0: 너무 떨 필요는 그러니까 천명 중에 한 명 뭐.
1: 천명 중에 한 명.
0: 한 명 정도 네. 생길 수 있다 뭐 그렇게 놓고 보는데 약을 먹는 분들 중에
1: 네.
0: 그래도 조심하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담당 약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뭐 그 기간도 많고 그래서 주치의한테 받아오라고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제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1: 네.
0: 골다공증 약을 주기 전에 치과 치료할 거 있으면 다 하고 와요. 그래요.
1: 아, 먼저 치과 치료를 받고
0: 네, 이제 최근 이제 그러니까 쉽게 환자분들한테 3-4매우라고 해요. 3년 이상 먹은 분들. 그다음에 최근 3개월까지 먹은 분들이 조금 네. 더 그나마 확률이 높다.
1: 아, 높다.
0: 그러니까 3년 이내로 먹거나
1: 네네.
0: 끊은 지 3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확률이 좀 낮다. 그러니까 평균 뭐 1,000명에 1명이라고 쳐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약 종류가 많으니까
1: 네.
0: 이제 주치의한테 소견서를 써달라고 보통은 하죠.
1: 네. 네.
0: 그렇지만 그렇군요.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조심은 해야 된다.
1: 조심은 해야 된다.
0: 그리고 드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1: 네.
0: 이왕이면 치과 치료할 건 다 이왕이면 빼고 하는 게 낫잖아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쵸. 이제 네. 골다공증.
0: 우리나라도요. 요즘 조금 센스 있고
1: 네.
0: 좀 선진국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그냥 막 약 주지 않고 이제 그게 왜냐면 이제 급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지거나 이러면 할머니들 막 뼈 부러지고
1: 그렇죠.
0: 이럴 수 있으니까
1: 네네.
0: 이제부터는 드시면서 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긴 하니까 우선 치과 치료 급한 거 문제는. 좀 바꿔 오시죠.
1: 받으시고.
0: 예, 요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4916번님. 얼마 전 길에서 넘어져 앞니를 크게 부딪혔습니다. 흔들리는 느낌도 있는데 치과에 갔더니 엑스레이 상으로는 부러지지 않았으니 일단 좀 지켜보자고 하시네요.
0: 네.
1: 앞니 색도 살짝 변해가는 것 같은데 네. 색이 변하는 거 안 좋은 건가요? 흔들리는 건 시간 지나면 자리 잡는다고 남편이 그러던데 얼마나 지켜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0: 나이가 궁금한데 남편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한 서른 이상은 되셨다고 보고요. 색깔은 변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부러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지켜보는데
1: 네.
0: 이제 이렇게 안에서 뇌출혈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색깔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1: 아,
0: 나중에 이제 신경출하고 씌울 수도 있고
1: 네.
0: 그냥 앞에만 이쁘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우선은 지켜봐야죠. 흔들리는 건 거의 좋아진다고 봐야죠.
1: 아,
0: 안 부러졌다면.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시간 지나면 자리 잡는다. 이게 맞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0: 네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894번님 어금니를 뺀 남편이 음식 씹는데 지장 없다고 임플란트를 안 하네요. 질문입니다. 어금니가 빠지면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셨는데.
0: 발음에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이왕이면 좀 하시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둘 다 같이 먹고 살게. 예.
1: 네, 그 뉴스하는 이제 아나운서들이라면 몰라도
0: 네네네.
1: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뭐 발음에
0: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어금니도 어디 어금니냐 문제겠지만
1: 네네.
0: 요즘 임플란트 얼마 하지도 않는데 안 하면 옆에 치아들도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그렇구나. 어느 치아인지는 모르지만
1: 네네.
0: 그냥 얼마 하지도 않는데 요즘
1: 네.
0: 하나 하시죠.
1: 네.
0: 네네네.
1: 아, 저기, 그, 보내실 때, 문자 보내실 때, 구체적인 위치도 한번 이렇게 네,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4179번님. 저는 치아가 약한 편인데요. 가끔 치아가 아프고 양치를 하다 보면 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네. 때면 겁이 나서 양치를 못 하겠어요. 피가 나도 양치를 계속 해야 하나요? 그러셨어요.
0: 피날수록 거기를 더 열심히 닦아야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잇몸에 질환이 그렇죠. 생겼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0: 피난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1: 염증이 있다는
0: 거기를
1: 얘기죠.
0: 피하면은 플라그가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오히려 정반대로요. 물론 이제 치석이 있거나 그러면 치과에서 제거를 하셔야죠. 피 네. 나고 그러면 최근 6개월, 1년 동안 안 가셨다 그러면 갔다 오시고
1: 네.
0: 그 뒤부터는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저는 이제 잘 닦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네. 사실 조금 바쁘고 이런 날에 조금 이렇게 안 닦기도 하고 좀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잇몸이 이렇게 욱신욱신 거릴 때 있어요.
1: 아.
0: 저도 가끔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1: 네.
0: 그러면요. 저도 두렵잖아요.
1: 아, 원장님도 피가 납니까?
0: 아, 저도 좀 피곤하고 지금도 약간 감기 걸려 있는데.
1: 아, 네, 네.
0: 그러면요. 저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칫솔로 거기를 막 쑤셔요, 열심히.
1: 아.
0: 깨끗이 닦아야죠.
1: 네, 네.
0: 그러면 다음 날 안 나요.
1: 아, 그렇군요.
0: 그렇죠. 옷을 더 오히려 더 열심히 닦아야죠.
1: 네, 오히려 더 열심히 닦으시고. 네네. 그거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치간 칫솔이나 네. 치실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0: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미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그러면 치간 칫솔. 그런데 젊은 분들은 칫솔 위주로 저는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1: 칫솔 위주로.
0: 칫솔 위주, 칫솔로 거의 다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1: 아,
0: 있어요.
1: 네, 네.
0: 치실도 꼭 필요한 사람만 쓰고 칫솔로 거의 다 해결된다. 다만 아. 나이 드신 분들 잇몸이 내려가가지고 치아 사이가 이미 뚫린 분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분들은 칫솔로 열심히 닦지만 안 되면은 치간 칫솔 써주라.
1: 네.
0: 보통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치간 칫솔도 이게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철사 위에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젊은 분들은 굳이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네. 사이가 있는 건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네. 쩝쩝했을 때 뭔가 물이 통한다. 그 정도라면 치간 칫솔 쓰셔야죠.
1: 네. 네. 자, 2311번님, 임플란트 시술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친정 부모님께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병원마다 가격 천차만별, 혹시나 시술 후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많이 돼서요. 어, 그리고 시술은 한 번에 몇 개까지 가능한지도 안전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0: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인데 치과의사 실력은 치과의사밖에 모른단 말이 있습니다.
1: 아,
0: 사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어디 누구 지역에서
1: 네.
0: 치과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지만 사실 그 사람 실력은 잘 모르는 경우도 좀
1: 없죠.
0: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만큼 치과 환자들도 혼돈하는데 환자분들이 인터넷 광고 같은 거 보고 알기는 어렵죠.
1: 어렵죠.
0: 다만 그냥 그래도 평균적으로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우선 광고 많이 하는 치과 피하시고
1: 네.
0: 예, 잘한다고 광고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네.
0: 그 광고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1: 어, 그렇군요.
0: 생각보다 네네. 아주 비쌉니다.
1: 네.
0: 그러니까 좀 한 자리에서 꾸준히 오래 있었다. 그게 제일 믿을 만한 게 아닌가 생각이
1: 네네.
0: 돼요. 저는.
1: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0: 그렇죠. 평도 중요하고
1: 평이나 이런 거.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자리에서 오래 있었다는 건 어쨌든 검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1: 네. 네네. 지금 그 임플란트 시술을 몇 개까지 해도 안전한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0: 이것도 이제 뭐 부위마다 다른데
1: 네.
0: 그러니까 부위 네 군데인데 네 개를 다 다른 연달아 네 개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환자분의 건강 상태 봐가지고
1: 네.
0: 좀 시술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하나를 해도 너무 복잡한 수술이 있을 거고
1: 네네.
0: 네 개도 사실 간단한 부분이 있을 거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저는 환자 건강 상태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인데 시간 내기 어렵고
1: 네.
0: 같은 쪽인데 그러면 좀 많이 할 수도 있겠죠.
1: 아.
0: 나이 드신 분인데 뭐 오히려 약 같은 것도 한꺼번에 많이 맞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고 오래 누워 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그러면
1: 네네.
0: 좀 나눠서 하기도 하고.
1: 네. 지금 좀 비슷한 질문인데 9254번님이 어머님 연세가 80이신데
0: 네.
1: 임플란트 권유를 받으셨대요.
0: 네.
1: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그러셨는데 이 고령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0: 네.
1: 경우 원장님은 어떻게 결정하세요? 이 임플란트 결정할 때.
0: 저는 개인의 의지로 봅니다. 그렇지만
1: 아.
0: 80은 요새 많은 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예.
1: 아, 네.
0: 제가 이제 가끔 80, 80 하나 이런 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70대 중반?
1: 어.
0: 그 정도 어른들이 아유, 나이 먹어서 무슨 임플란트야 그러면은
1: 네네.
0: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른들한테 혼납니다.
1: 아, 그렇죠. 요즘 100대시대.
0: 네, 무슨 75세가 나이가 많으신 거예요. 지금
1: 네네.
0: 혼나요, 어른들한테.
1: 네.
0: 그냥 보면 오히려 제가 만 있는 분도 계세요. 85세 넘어가고. 아, 이런데도 85세. 아, 나 그냥

0: 나 그냥 나 몇 년을 쓰든 상관없어 그냥 할게. 아, 이러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정말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60대라도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막 다 많으신 분들 계시고 네. 80대라도 약 하나 안 드시고 건강하시고 고혈압, 당뇨도 없고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네. 다른 전신 건강 상태, 뼈 상태가 더 중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1: 보통 이제 치과 선생님들이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그럼요. 이제 말씀을 드리는
0: 그러니까
1: 거죠.
0: 그러니까 80대인데 하자고 했으면 네. 사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다 많은데 뼈도 네. 없어. 수술도 커야 돼. 그러면 뭐 그냥 네. 지내시는 거죠.
1: 권유하지 않으셨겠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태의 만족도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틀니를 쓰시는데 틀니가 너무 편하신 거예요, 이분은. 네. 아, 나는 좋아, 틀니가. 그러면 그냥 지내시는데. 네. 틀니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하. 그러면 사실 고생하시더라도 임플란트.
1: 임플란트 하셔야죠. 낫다.
0: 네, 그런 네.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죠.
1: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어린이들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이 네. 좀 들어왔는데 5184번님. 5학년 딸이 구강검진 하다가 과잉치가 발견됐대요. 네네. 대학병원을 가라고 하던데 알아보니 수술을 해야 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네. 정말 수술로 빼야 하는 건가요? 그러셨어요.
0: 과잉치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있느냐. 이제 네. 위, 앞니 가운데 사이에 있는 게 제일 흔하고 네네. 그다음에 작은 어금니 부분이 제일 흔합니다. 근데 그게 치아가 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빼는 게 좋고요.
1: 빼는 게 좋고요.
0: 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그래야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위치로 갈 거니까 네네.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면 지켜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판단은 치과 의사가 해봐야 되겠죠.
1: 그렇군요. 네네. 꼭 대학병원에서 해야 됩니까?
0: 아니 뭐 대학병원이 사실 약간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긴 해요. 네. 대학병원 좀 너무 좋아요.
1: 아 그래요?
0: 그렇죠. 너무 좋아해죠. 아니 대학병원에 있다가. 네. 거기서 하던 사람이 나와서 다 개원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가고 그 규모가 큰 오히려 대학병원은 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대학병원이 제일 싸요. 네, 네. 왜냐면 이제 전문적인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교육 연구 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졸업해 가지고 얼마 안 된 배우는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더 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병원 규모를 좋아하셔가지고 네네. 대학병원 가서 오히려 더 비싸게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그냥 요즘은 전문의 제도도 많이 시행되고 네. 본인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밖에서 잘하는 분한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험도 많고.
1: 그렇군요. 네.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4488번님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맵다고 어른 치약 쓰기를 너무 싫어하네요. 아직도 어린이 치약을 쓰는데 계속 써도 될까요? 이러셨습니다.
0: 네. 안 쓰는 것보다야 써야죠.
1: 아, 네. 그렇죠.
0: 근데 어린 치약이 매운가요? 저희는 네. 하나도 안 맵게 느껴지는데.
1: 아, 네. 네. 그 어린 치약을 쓴다 그래서 뭐 이게
0: 아니, 그럼 전혀 왜냐면 네. 뭐 어른 치약이라고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뭐 잇몸 성분에 좋다고 하지만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1: 네, 네. 아직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니까 네네네. 어린 치약 쓰고 네.
0: 무조건
1: 어른이 네. 어린 치약 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 PD가 오는데 참 저 네. 질문이 좀 그러네요.
0: 네, 질문이 그렇긴 한데 예. 사실은 치약은
1: 만약에 없어 예. 치약이 없어 급하게 써야죠. 써야 되면 쓸 수 네. 있는 거죠.
0: 근데 치약보다 제일 중요한 건 칫솔질이다. 아, 칫솔. 제일 중요하죠. 네.
1: 네. 여기서 이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칫솔질은 보통 이제 위아래로 하는 게 좋다라고 네네네.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네네. 알고 있는데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안 닦는 것보다는 옆으로라도 닦는 게 좋고 그죠? 네. 제대로 닦으려면 어쨌든 치아는 결이 위아래로 돼 있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근데 사이사이로 잘 닦으면서 낀 걸 빼는 그러니까 저는 마룻바닥을 제일 많이 비유해요.
1: 아, 마룻바닥.
0: 마룻바닥. 어쨌든 네. 틈이 있잖아요. 치아 사이마다.
1: 그렇죠.
0: 저 마룻바닥도 보면 옛날 마룻바닥 지금처럼 막 틈 없이 만들어진 거 말고
1: 네.
0: 그러면 당연히 그 결로 닦는 게 아무래도 닦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긴 하겠죠.
1: 그렇죠. 마룻바닥. 아, 이해가 확 네네. 오네요. 네. 청취자분들이 오늘 시원시원하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 잘해 주셔서 참 재밌다고.
0: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뭐 답변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도 새로운 게 없어요. 네.
1: 문자를 주십니다. 자, 6109번님은 4학년 어린이가 유치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인데 치열 교정해도 될까요? 이러셨어요.
0: 아, 그거는 이제 그것도 진단은 사실 소아치과에서 교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1: 네네.
0: 아, 이게 참 그래요. 왜냐면 이게 참 조금 더 기다리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 누가 옷 사러 왔는데 좀 이따 사세요. 그렇게 쉽지 않죠. 아,
1: 그래서.
0: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치과에서 양심을 믿어봐야죠. 그러니까 네네. 꾸준히 다니는 치과가 있고 꾸준히 다니는 치과가 있고 주치의가 있고
1: 네.
0: 그렇다고 하면 그 치과 원장님은 어차피 내가 이 환자가 계속 내가 주치료할 것 같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1: 네네.
0: 근데 그냥 막 쇼핑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1: 안 되겠죠.
0: 또 내가 놓치는지 그냥 네. 지금 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1: 아하.
0: 분명히 어릴 때 해서 좋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그 또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래 하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근데 그 판단은 또 치과 의사가 해야 되겠죠.
1: 아직 어리니까요.
0: 네네. 정말 네, 어릴 또, 때 네. 방향을 잡아주거나 조금 가이드를 해주면 좋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죠.
1: 네네.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조금 더 늦게 성장이 좀 끝날 때쯤 하는 게 좋지 않나 아, 생각이 들긴 한데.
1: 보통 이제 말씀하여 해주시는군요.
0: 케이스마다 좀 다르죠.
1: 네. 자 3697번님은 잇몸은 한번 내려가면 올라오기는 힘든가요? 이러셨어요.
0: 올리는 뭐 수술이나 방법이 아주 많긴 한데 네. 쉽진 않죠.
1: 쉽진 않군요.
0: 네, 쉽진 않죠. 아. 그리고 이제 뼈가까지 내려간 거는 더 쉽진 않고요.
1: 네네. 네,
0: 더 아, 어렵죠.
1: 네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지키는 건 그보단 쉽습니다.
1: 지키는 거요?
0: 네. 어. 있는 거 지키는 거 쉬우니까 지금부터 네. 열심히 잘 닦으시고 잘 치과 닦으시고. 잘 가시고.
1: 네. 그렇군요.
2: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2: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4: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2: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사방면으로 가는데 갈압진입로에는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 지날 때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들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더 늘면서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평소 월요일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작대로 사당역에서 이수역 쪽으로 가는데 사당역 부근 5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수분기점부터 중랑교까지 또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각각 밀리면서 성수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지금은 40분 가까이 걸리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3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9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임금

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hey took my childhood and it's
1: TBS 캠페인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0: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파손되거나 날아갈 우려가 있는 옥외 간판, 현수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미리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하고 낙뢰나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 안전거리를 유지하시고 또 돌풍과 빗길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하천변과 계곡, 배수로, 해안가 저지대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엄마, 빨리빨리.
1: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0: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1: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0: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1: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0: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2: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인천 옹진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에도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는 점 참고하셔서 해당 구간 지날 때 더욱더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도로의 정체 구간은 부쩍 줄었습니다. 밤길 사고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 마장램프를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어서 뒤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9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0.9mm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5: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4: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5: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로 고가차도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로 인해 고가 하부 경찰청 앞 교차로 시청에서 충정로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됐고요. 아리수 본부 앞 교차로 서소문로에서 청파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가차도가 전면 통제되면서 고가 하부 도로는 운영되고 이 공사는 오는 7월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5: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4: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마음을 스쳐서 사는 것처럼 흩어진 바람처럼 하는데요. 안전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슬슬 에어컨 준비를 합니다. 이미 자동차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있죠. 세상은 언제부터 에어컨을 사용했을까요? 에어컨의 시작은 뉴욕의 한 인쇄소입니다. 인쇄소의 여름은 습기와 무더위 때문에 종이가 울어서 깨끗하게 인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에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부탁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1902년 7월에 에어컨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의 이름,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번조비 You Give Love Bad Name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여러분들 다 에어컨 사용하시죠? 궁금해가지고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식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더 꼼꼼히 찾아봤더니 1902년 7월에 우와 그럼 100년, 120년이 거의 다 돼가네요. 에어컨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군요. 이거를 개발한 사람 이름이 캐리어라고 하네요. 윌리스 하빌랜드 캐리어. 이 캐리어가 지금 상표인데 제가 알기에 뭐 LG, 뭐 삼성, 그다음에 뭐 도시바, 히다치 뭐 많은 상표들이 있는데 캐리어가 제일 싸요. 제가 설치를 해봐서 아는데 성능은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싸긴 제일 싸요. 아무튼 제가 예전에 음악학원을 했을 때 방이 한 열 몇 개 있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캐리어가 제일 싸서 설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에어컨 준비하셔야죠. 실외기 그 창문 꼭 열어놓으시고 에어컨 관련해서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주주클럽, 나는 나. 아유, 이 노래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저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을 받았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노래를 공중파에서 자주 볼수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반가웠고요. 두 번째는 노래를 굉장히 일부러 성의 없이 부르는 듯한, 원래 가수들이 이제 발음 뭐 똑바로 해라, 호흡 똑바로 쉬어라, 발성이 어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주클럽의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이런 또 새로운 어떤 기법, 새로운 어떤 이런 유형의 보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보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성의 없이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듯한 게 굉장히 자유롭고 또 어떤 굴레나 어떤 이런 거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어떤 이런 약간의 락 정신도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4424번님, 오랜만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자우림입니다. 매직 카펫 라이드.

0: TBS 캠페인.
1: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Imagine Dragons Believe, Audio Slave, Like a Ston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이, Believe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게 CF로도 많이 나오고 참 길거리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는데 이 노래를 부른 밴드가 Imagine Dragons입니다. 6080님 잘 들었습니다. 또 7373번님 권순우의 새벽공감 출석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0511번님 권디는 지금 뭐 하세요? 아참, 파랑주택 135에서 보내주신 선물 중에 대나무 칫솔 아까 우리 딸내미가 써보더니 좋대요.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파랑주택 135 그 친환경 세트 받으셨군요. 그 안에 대나무 칫솔이 있나 보네. 아,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잠깐만. 황 PD님, 이거 제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연을 보내야 되나? 아, 이분들도 나한테 좀 하나 보내주지. 대나무 칫솔, 부러운데요. 네, 여러분들 사연 고마워요.

레인보우 신스유 빈권 이어서 신데렐라 쉘터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신데렐라 이 쉘터미는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쯤에 참 많이 그 카피도 하고 공연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한 20년 30년 만에 들어봅니다. 이 보컬이 탐 키퍼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지금도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입이 엄청 크고 우선 믹 재거 그다음에 그 신데렐라의 탐 키퍼 그 스티븐 타일러 그 세 분이 그 미국의 3대 입이라고 그런 얘기가 농담이 있었습니다. 문게이저님,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말이 TBS의 궁색한 처지를 지켜보면서 증명이 되네요. 야, 이 문게이저님이 가끔 이렇게 진짜 주옥같은 사연을 보내주시거든요. 아, 문계이저님이 누구실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문계이저님 그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한잔 살게요. 저랑 술 한잔 하시죠.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연을 제가 들고 나갈게요. 그래서 이 속뜻이 무엇인지 이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문계이저님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면 꼭 좀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곡 듣겠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 Born to the Run.

브루스 스프링스틴 Born to Run 들으셨습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었던 노래가 그레이엄 내쉬의 프리즌송을 좀 듣고 싶었는데 문게이저님 사연을 좀 읽다 보니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 전달이 되는 우리 노래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게이저님 저희와 같이 힘내시라고 전인권 우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엄마, 빨리빨리!
2: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1: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2: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1: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2: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1: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3: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 성역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엄마 빨리빨리.
5: 그래 가자.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야지. 나들이 갔다가 엄마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한다고?
4: 멈추기. 엄마를 잃어버린 자리에 서서 기다린다.
5: 맞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엄마가 길을 되짚어서 우리 아들 찾으러 갈 거야. 그럼 두 번째는?
4: 생각하기. 엄마 아빠 이름, 전화번호, 우리 집 주소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5: 아휴, 똑똑해. 마지막은?
4: 도와주세요 한다. 아이랑 같이 있는 아줌마에게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6: 길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나들이철. 아이에게는 예방수칙을 미리 알려주고 어른들은 좀 더 꼼꼼히 아이들을 챙겨서 가족의 웃음을 지켜주세요.

0: 자전거 인구 1300만. 자전거가 늘어나는 만큼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돌 예방을 위해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1: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우회전할 때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삼가야겠죠?
0: 보행자는 자전거 차선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는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야 합니다.
1: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본 수칙.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8: TBS 교통정보
9: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은 비구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는데요.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역에는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비는 그쳤지만 도로는 젖어 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나들목과 이어진 국도에 사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장수나들목 진출로의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고속도로 내 정체도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금토분기점 부근 고장난 화물차도 세워져 있고요.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이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횡단중 사고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과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습관을 위해 지금부터 이것만 기억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1: 1. 일단 멈춤 2. 이쪽 저쪽 3. 3초 동안 4. 사고 예방
0: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 TBS도 함께합니다.

0: 상쾌한 바람과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도 잇따라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즐거운 산행길, 사고에 대비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1: 먼저 산을 오르기 전 그 지역의 날씨와 등반 소요 시간, 등산로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요. 변화무쌍한 산속의 날씨를 고려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등산객 중에는 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에서 음주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0: 자연을 만끽하며 오르는 산행. 끝까지 안전한 산행이 되기 위해선 산을 내려올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죠?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는 비가 그쳤는데요. 아직 도로는 젖어 있습니다. 도로 많이 미끄러우니까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 따라 이동하는 길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시속 2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 정체인데다가 조금 더 와서 반포에서 청담동 사이 서행 정도로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는데요. 성수대교까지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는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2, 3차로 사고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0: TBS 캠페인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0: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예보된 곳이 있습니다. 강풍에 파손되거나 날아갈 우려가 있는 간판과 현수막,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고요. 단단히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낙뢰와 우박,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돌풍과 빗길에 차량이 차선 밖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하위차로에 고장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뒤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